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매일 음식을 준비하는 우리 집의 부엌이, 매일 음식을 먹는 우리 집 식탁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되길 바라는 성경 속 음식 이야기.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김태용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음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먼저 나눠볼 텐데요. 오늘 성경 속 음식 이야기, 저희가 함께 나눌 음식은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은 성경 속에 나오는 식재료는 아니지만 저희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현장보다는 온라인으로 또 많이 드리시고,
0: 맞아요.
1: 또 교회에서 뭐 식사 교제나 소그룹 모임 같은 것들을 전혀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누구도 이렇게 오래 갈줄 몰랐었는데 벌써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어서 공동체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음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0: 네,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성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음식인가요?
1: 네, 오늘은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도 할수 있는 비빔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0: 네, 비빔밥이요.
1: 네, 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 1위로 늘 뽑히는 음식이기도 하고요. 한국의 문화를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음식이기도 한데, 그 비빔밥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재료들의 맛이 하나하나 다 살아있으면서 그것이 또 함께 어우러졌을 때 전혀 새로운 맛과 향으로 굉장히 잘 어우러짐에 대한 철학이 담겨져 있는 음식이거든요.
0: 네, 아니 말씀을 듣다 보니 또 성경적이기도 한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이 어우러짐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공동체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죠.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0: 네.
1: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동체성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0: 네, 아니 전에 저희가 마음 이렇게 편하게 만나고 먹고 같이 떡을 나누고 교제하고 했던 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다. 얼마나 감사했었나 이런 생각이
1: 네,
0: 들어요.
1: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교회가 그동안 또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 들으면서 많은 시도들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모임을 이어나가고, 또 주의 만찬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못하신 교회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또 나름 안전한 방법으로 또 주의 만찬을 통해서 같이 떡을 뗄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0: 참 감사하네요. 정말 새로운 시도들 하기 위해서는 정말

0: 이 말씀을 읽으시거나 묵상하실 때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기도를 먼저 떠오르실 것 같아요. 또 바로 그 전구절에서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아, 중보 기도를 강조하는 구절이구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가 되게 쉬우실 텐데, 그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한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네.
0: 이것은 공동체 안에 있는 죄에 관한 문제, 즉,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하고 또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 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소제목이라고 할까요?
0: 네.
1: 거기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0: 네.
1: 나와 있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할 때, 교회로 존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약속이자 또 권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저희가 온라인, 줌으로도 요즘에는 소그룹 모임, 성경 공부 모임을 이렇게 시도해 보고 계시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네, 그 안에 그렇게 모이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변하고 또 시대는 변하지만은 어떤 형식 또 어떤 방식이 되더라도 우리가 함께 모이고 또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1: 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성경 속 음식 이야기.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하시는 일, 또 그분이 원하시는 것,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요리하시는 목사님 김태영 목사님과 함께 성경 속 음식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조리법은 비빔밥이겠네요.
1: 네, 비빔밥인데요. 집사님 혹시 비빔밥 많이 해 드시나요, 집에서?
0: 네, 저는 뭐 간단하게 꼭 다 갖추지 않아도요. 뭐 그냥 간단하게 재료들 있는 거 넣고 네. 비빌 때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자주 먹고 있습니다. 네.
1: 정식으로 비빔밥을 하기에는 사실 손이 굉장히 많이 가죠. 재료를 하나하나 손질하고 또 하나하나 볶고 양념하고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인데 쉽게 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있는 재료들로 네. 넣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간단하게 더 쉽게 먹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0: 네. 어떤 방법인가요? 네.
1: 아마 여러분들 삼겹살 당연히 좋아하실 것 같고.
0: 아유, 삼겹살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1: 맞습니다.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식재료인데 삶겹살 활용해서 제육볶음 양념장으로 네. 또 야채도 또 많이 함께 섭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근데 제육볶음 양념으로 하면은 삼겹살로 안 하고 그냥 고기로 해도 될 텐데 왜 삼겹살 부위로 해야 하나요?
1: 네, 삼겹살 부위로 하면은 조금 더 고기에 씹는 맛이, 왜냐하면 이 비빔밥이다 보니까 다른 고기로 해도 물론 맛은 있겠지만 삼겹살이 씹힐 때 느낌을 조금 더 주고 싶었었어요.
0: 네. 네. 삼겹살 네. 비빔밥이라고 그 이름 붙여도 될까요?
1: 삼겹살 제육 비빔밥?
0: 아, 네. 네. 삼겹살 제육 비빔밥. 네. 조리법 소개해 주세요.
1: 네. 삼겹살을 먼저 구워 주셔야 되는데 삼겹살은 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드실 때 자르는 크기보다 잘게 잘라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비빔밥을 해서 같이 다른 재료와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잘게 잘라 주시고요. 그것을 먼저 후라이팬에다 잘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양념장을 섞어서 같이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양념장은 일반적인 제육볶음 양념장이면 괜찮은데 저만의 요리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파인애플을 사용합니다.
0: 파인애플 갈은 거요?
1: 아니요. 그냥 파인애플을 잘게 잘라서 사용해요.
0: 아, 그래요?
1: 네. 한국 음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일을 잘 사용을 안 해요. 과일이라고 해봐야 갈아서 소스에 네. 넣는 정도밖에는 사용을 안 하는데
0: 네, 양념으로
1: 맞아요.
0: 양념 잴 때 그렇게
1: 그렇죠.
0: 하죠.
1: 네. 하지만 밥이나 또 고기 이렇게 다른 야채들과 함께 섭취할 때도 과일의 단맛이 보충이 되면 굉장히 맛이 있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고추장 양념이나 제육볶음을 할 때 설탕을 넣지 않고 파인애플 그 통조림에 있는 국물 조금하고 네. 파인애플 과육을 썰어서 같이 있으면은 설탕을 더 넣지 않아도 충분히 단맛도 우러나오면서 또 그 파인애플이 터질 때의 식감이 삼겹살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네. 그래서 삼겹살이 들어갔고 제육볶음의 양념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또 굉장히 상큼한 맛이 살아있는
0: 약간 동남아 쪽 음식 네. 같은 느낌도 들 것 같기도
1: 네,
0: 하고요.
1: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기와 양념을 충분히 볶아주시고 난 다음에 야채는 주로 이제 양파 집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그리고 애호박 정도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따로 볶으시기 힘드시면 고기 볶으실 때 함께 볶으셔도 괜찮고요.
0: 네, 그럼 다 빨갛게 되겠네요.
1: 그렇죠. 네, 혹시 그게 싫으시면은 양파하고 애호박 정도만 따로 볶아 주셔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저는 이 제육볶음 양념장이 또 쌈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상추와 깻잎을 잘게 잘라주세요.
0: 아, 싸서 먹는 게 아니고요?
1: 싸서 먹는 게 아니고 같이 비벼 먹을 수 있게끔 네. 잘게 잘라서 밥 위에 올려주시고 양파하고 호박 볶은 거 그리고 삼겹살 볶은 거를 한 숟가락 얹으셔서 비벼주시면 아마 굉장히 맛있게 한 끼를 드실 수 있을 겁니다.
0: 네, 다른 양념을 더하지 않아도
1: 네,
0: 고기에 다 양념이 네. 묻어 있으니까
1: 네,
0: 그걸로 비벼 먹으면 간이 맞겠네요.
1: 네.

0: 저는 비빔밥 할때 아이들이 안 먹는 야채, 뭐 당근 같은 거 이런 거 잘라가지고 채 썰어서 볶아서 넣으면 아이들이 또 그럴 때 먹어서 좋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특히 제육 양념이기 때문에 조금 맵기를 덜 하시면 어린 자녀들도 충분히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야채들을 잘게 써셔서 같이 볶아주시면 또 삼겹살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고 파인애플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아마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맛있게 먹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같이 소개해 주신 삼겹살 제육 비빔밥 재료들을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해 주신 거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삼겹살, 애호박, 양파, 대파. 대파는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1: 고기 볶을 때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0: 대파, 그다음에 깻잎, 상추는 잘게 썰어가지고 위에 얹고 파인애플, 통조림. 네, 양념은 제육 양념이니까 많이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1, 2, 3으로 갑니다. 고추장 1, 그리고 간장 2, 고춧가루 3.
0: 아, 네. 1, 2, 3.
1: 네.
0: 고추장, 간장, 고춧가루를 1, 2, 3으로 1대 2대 3으로 넣고 마늘과
1: 나머지는 취향대로 준비하시면
0: 국물을
1: 될까요?
0: 국물을 조금 넣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1: 설탕 대신에 파인애플을 넣는 거기 때문에 또 파인애플 과육만 쓰면은 농도가 너무 되직하기 때문에 살짝 파인애플 국물을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시면 괜찮습니다.
0: 네. 목사님. 아까 한 팁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또 팁이 있을까요?
1: 요 팁으로 말씀드리면 고기를 절대 재워놓으시면 안 돼요.
0: 아, 그래요?
1: 왜냐하면 파인애플이 연육작용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성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파인애플이 들어간 음식을 고기 양념을 고기에 재놓으시면 고기가 다 흐물흐물해져 버립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이 양념은 미리 재워놓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볶으실 때 바로 넣어서 그날 딱 드시기 좋습니다.
0: 네, 더 간편하네요.
1: 네.
0: 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가족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1: 네, 상추나 깻잎 같은 것도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씻으면서 원래 야채는 칼이 안 닿는 게 가장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잘게 써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자녀들하고 북북 이렇게 찢으시면서 같이 준비를 해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삼겹살 제육 비빔밥. 오늘 성경 속 음식 이야기 주인공 음식이었는데요.
1: 네.
0: 목사님 공동체성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함께 나눌 수 있었어요.
1: 네.
0: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공동체성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개인의 신앙 또 개인의 영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신앙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오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태영 목사님과 성경 속 음식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로 방송 들으시며 느끼신 소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다시 듣기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돌보심 안에서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박수진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대힘의 찬양 예배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대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위대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는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대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혹은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위드힘의 찬양 예배로 함께하셨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일기. 방송가 중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예수 동행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천둥이 지나가는 날 한 소년이 마당에서 비를 맞고 있었는데요. 왜 비를 맞고 있냐는 어머니의 질문에 소년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비가 오는데 새들이 아름답게 지저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나 아무리 들어도 쏟아지는 비와 천둥 소리뿐이었습니다. 심각한 난청이 있는 아들이 천둥 소리를 새 소리라고 착각하며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들의 꿈을 지켜주고 싶었던 어머니는 마치 새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장단을 맞춰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새소리구나.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 함께 찾아볼까?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모자는 함께 여기저기를 거닐며 아름다운 새소리를 찾아다녔습니다. 모차르트와 함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추앙받는 베토벤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귀에 심각한 난청이 있어 소리를 온전히 듣지 못하는 아픔이 베토벤에게 있었지만 따스하게 품어준 어머니의 공감과 사랑 덕분에 그 아픔을 이기고 어쩌면 악성 베토벤은 세상에 나타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두려워하고 도망하고 부인하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며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연약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우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권사님이 쓰신 예수동행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무엇 때문인지 통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주님을 부릅니다. 꼬박 밤을 지새우고 이른 아침이 너무 힘겹지만 약속 시간에 늦을까 일으키는 몸을 맡기며 주님 부릅니다. 장보기를 하며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에 정신이 팔려 주님을 놓치고 있는 내 모습에 화들짝 놀라 주님 부릅니다. 아늑한 성전에서 주님과 독대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로 주님 부릅니다. 갖가지 식재료를 여쭙지 못하고 구매하고 행동했습니다. 의식하는 주님께 여쭙고 작은 것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말 걸어드리고 싶습니다. 성전에 들러 주님을 바라봅니다.

상상도 못했던 고통의 시간들이 어느덧 1년이 되어 갑니다. 당시에 병기로서의 삶은 이미 지났고 이젠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여겨지니 목숨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삶을 살아드리고 싶은 강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 주님이시면 만족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실 내 삶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일상의 어떤 영역에서도 주님의 주권과 개입을 연습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집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 앞에 모시고 오른쪽에 계시는 주님께서 꼭 붙들고 계시니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의 지새운 밤이었지만 활동할 체력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싫지 않은 따가운 햇살 아래 걸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골 장터에 재미진 장보기 감사드립니다. 덤으로 사는 삶, 주님 위에 드리고 싶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강한 마음과 도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전에서의 따사로운 주님의 품 감사드립니다. 주부의 일을 감당하는 기쁨이 감사를 더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큰오빠의 긴 카톡글에 감동하며 구원의 길로 초청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이유이신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권사님께서 오히려 그와 같은 시간이 그로 하여금 삶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렸다고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든다고 고백하니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권사님을 보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꼭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권사님 인용하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궁 송욱의 찬양으로 들려드립니다. 내 삶의 이유라.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동의 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동의 일기를 소개하고 어떻게 예수동행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중에 쓰신 어느 장로님의 예수동의 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주님을 부르며 일어나 가족과 함께 성전을 향하여 가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심에 감사하여 주님을 부릅니다. 아기 학교가 있는 날입니다. 딸 집을 방문해 손자의 이유식을 먹이는 것을 도우며 성전에까지 함께하여 아기 학교를 참여하는 아기와 엄마들과 인사 나누며 수고하시는 교사들과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지체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며 주님 부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늦은 시간 퇴근하는 아들이 누나 가족과 함께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데 오늘은 출장을 다녀오면서 일찍 집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며 주님 딸과 사위를 초청하여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주님께 주시는 마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을 떠나 있는 아들에게 손자를 통해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고 아기 학교를 통해 주변에서 오시는 엄마들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라는 말을 했다는 말을 딸을 통해 아들에게 듣게 하시고 다음에 너도 애를 낳으면 보내라는 누나의 말에 싫다고 하지 않는 아들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가까이의 거처를 준비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정의 화목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심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잠에서 깨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부르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기 학교에 참여하는 손자를 챙겨주며 아기 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평안한 시간을 보내며 정리해야 할 일들을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장을 간 아들이 안전하게 잘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과 딸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돌아보고 예수 동행 일기를 기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장로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아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아들을 만지시고 주의 품에 품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모습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찬양 듣고 옵니다. 파워 52 찬양입니다.

예수 통해 일기를 쓰는데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수 동행 일기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예수 동행 일기 어플을 사용하시고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면 내 예수 동행 일기를 저장해 둘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의 예수 동행 일기를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예수 동행 일기를 공유하여 함께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삶을 점검하다 보면 하루 중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동행 일기로 이 동행의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예수동의 일기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서게 하는 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면 자기의가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동의 일기는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믿음의 영양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동의 일기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진행해 예수동의 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였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는 우리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복음성가 오직 예수뿐이네 소진영의 찬양으로 들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은혜 풍성한 예수동의 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한 주간이 되세요.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 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 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용로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54-0091번, 010-41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매주 이 시간에는 방어진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물 좀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아주 저하고 이제 친한 신대원 신학대학원 동기가 있는데 이제 목회자가 됐죠. 근데 저보다 한 살이 적은데 집안이 꽤나 잘 살았습니다. 결혼할 때 예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학하고 한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잘해야 금반지인데 이제 그 친구는 꽤 큰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런 반지란 겁니다. 한 번뿐인 결혼이라고 물론 부모님이 이제 해주신 거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났는데 그 비싼 반지를 안 끼고 다니고 얇은 실반지를 끼고 다니는 겁니다. 제가 이제 형이니까 짓궂게 물었죠. 아, 이거 비싼 결혼 반지 어디다 두고 끼지도 않을 거 헌금해라. 농담처럼 던졌더니 하는 말이, 아, 형 그거 무서워서 못 끼고 다니겠다. 그거 알 빠지면 그게 얼마냐, 그게. 아주 오래전 일인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큰 다이아몬드. 보석이 왜 보석입니까? 희귀하니까. 귀하니까. 그렇죠? 귀하고 비싸니까 소중히 여기고 너도나도 갖고 싶어 하고 금액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혹시 후추전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4, 15세기에 유럽에서는 후추를 검은 황금이라고 불렀습니다. 후추 1파운드, 약 450g 정도인데 이게 한 달치 임금보다 비쌌습니다. 금 무게와 1대1로 거래가 될 정도로 후추 알갱이를 세는 사람은 보석 세공사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그 후추무역을 독점하기 위해서 식민지 개척과 함께 전쟁까지도 불사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후추전쟁. 후추뿐이 아닙니다. 소금 전쟁도 있었습니다. 더 오래된 고대 시대에 소금이 여러분 단순히 그 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방부제 역할도 했죠. 냉장고 없었을 때니까. 우리나라도 고기 생선 어떻게 했습니까? 염장해가지고 보관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금이 필수죠. 그래서 소금이 돈처럼 거래가 되었고 소금세가 부과될 정도로 국가 경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아시죠? 로마 제국이 소금의 공급망을 확보해서 경제적인 패권을 강화한 건 알려진 사실입니다. 소금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얀 황금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월급을 셀러리라고 하죠. 셀러리. 어디서 온 말이냐면 라틴어 살라리움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고대 로마 군인들이 생필품 소금을 사라고 지급된 급료에서 온 말이에요. 그만큼 소금이 귀했습니다. 귀하면 비싸지죠. 후추가 귀하면 검은 황금 되는 거고 소금이 귀하면 하얀 황금 대접받고 금이 귀하면 금값 올라가고 우리 시대에 아파트 매물이 귀하면 아파트값 올라가고 좁은 땅에 바글바글 사람들이 사서 희귀하니까 땅값 올라가는 거고 후추든 소금이든 금이든 아파트든 그 시대에 그 귀한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뭐예요? 부자죠.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재벌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이 속해 있었던 팔레스틴 지방은 물이 참 귀했습니다. 물이. 지금이야 뭐 관계수로다 뭐다 해서 뭐 이렇게 파이프로 멀리서 물 끌어오고 하지만 고대 세계에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사막 기후니까 물이 너무 귀한 겁니다. 또 우기에 비가 쏟아져도 그게 저장이 안 되고 다 흘러가거든요. 흘러가는. 쫙 그냥 없어지는. 그리고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겠죠. 가축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농사 가축이 문제입니까?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물 없으면. 제가 우리 그 파송 선교사님, 정인원 선교사님 사는 그 탄자니아에 갔을 때 기억나는 인상적인 장면들이 몇 개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그중 하나가 갔더니 어린아이들, 아주 꼬맹이들, 어린아이들과 여자분들이 저기 한 시간, 두 시간 걸어서 멀리서 물을 길어 오는 겁니다. 그 지역에 물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뭐 물이나 깨끗합니까? 별로 깨끗해 보이지도 않는 완전한 맑은 샘물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걸어서 이고 지고 혹은 가축에 메고 짧게 제가 머물렀는데도 몇 번은 본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이 터졌을 때 한번 우리가 영상을 보여드렸죠. 주일에. 그때 물 파서 터졌을 때 뭐 축제처럼 막 난리가 났었죠. 식수로 쓰기 힘들어도 그걸로 뭐 가축 먹이고 농사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에는 물은 말 그대로 금보다 귀한 겁니다. 후추가 검은 황금이고 소금이 하얀 황금이라면 물은 액체 황금이 되는 거죠. 후추 소금은 없어도 살지만 물 없으면 죽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귀한 곳에서 물은 곧 생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이 귀한 고대 이 팔레스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에서 누가 부자였을까요? 누가? 물 많이 가진 사람. 이 부자 되는 거예요. 물 많이 가진 사람. 특히 샘물, 솟아나는 우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부자였겠죠. 땅보다 물이 더 귀합니다. 땅은 버려진 땅이 많습니다. 땅 있으면 뭐합니까? 물이 있어야 농사 짓고 뭐 가축이라도 키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첫 책인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우물 파는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또 그의 아들 이삭이 가는 곳마다 뭘 파요? 우물을 팝니다. 특히 창세기 26장을 오늘 가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그 장 전체가 아예 우물 파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서 우물이 솟아나와요. 물이. 근데 그 지역에 토박이들이 와가지고 그 뺏어버립니다. 우리 땅이야 이러면서. 근데 이삭이 자리를 옮겨서 또 파는데 또 물이 나와요. 너무 신기한 거죠. 또 와서 물을 뺏어가고 우물을 뺏고 이런 장면이 몇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26장에 보면. 여러분 뭐 요즘처럼 무슨 수맥 탐지기가 있겠습니까? 뭐 드릴이 있어가지고 기계가 있어서 안반을 뚫고 그런 우물 파는 기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샘물이 나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웠고 엄청난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샘물 가진 사람은 부자 중에서도 부자입니다. 그 물로 먹고 그 물로 농사 짓고 그 물로 가축 키우니까 부자일 수밖에 없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물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그 우물에서 한 여인과 예수님이 만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을 조금만 생각해도 아주 아주 어색한 만남입니다. 특히 여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도무지 내키지 않는 그런 만남입니다.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말을 섞기도 싫은 그런 지난주에 잠시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곳은 소위 오염구역입니다. 오염구역. 사마리아 사람들 혼혈이다라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 옛날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듯이 혐오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잡종이다 이렇게 취급할 정도로 오죽했으면 길 갈 때도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금방 가는데 그것 그 땅 밟기 싫어가지고 우회로 며칠을 돌아도 뺑 돌아서 우회해서 갔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그 혐오는 그 항상 보면 역사적인 기원이 있죠. 그 뿌리가 그렇게 된 이유가 유대인의 사마리아 사람의 혐오도 그랬습니다. 고대에 이 유대의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그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져 갈라집니다. 우리 남북이 갈라지듯이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남왕국의 수도가 지금 이스라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고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먼저 망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고 세계사에 보면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있습니다. 그 제국에 의해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근데 그 아수르, 아시리아가 펼친 정책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게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 그래야 다시 대들지 못하니까. 그래서 정복한 다른 나라 포로들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이주를 시킨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이때 막 우리나라 사람들 싫어하다가 저기 시베리아에 뚝뚝 떨어뜨려 놓고 막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결혼도 하고 혼혈도 생기고 이랬겠죠. 근데 유대민족이라는 것 자체가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한 잡종으로 본 겁니다. 게다가 나중에 밑에 나라인 남왕국도 망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 짓고 성벽을 막 쌓고 마을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려고 할 때에 집요하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근처에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골이,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은 겁니다. 장난 아니게 깊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크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만 사용하겠다고 성경을 따로 만들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어야 되는데 그림심산이라는 사마리아에 있는 곳에 따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기엔 뭡니까? 배교죠. 이거 사이비 된 거죠. 사이비. 그리 정통이라는 유대인들이 대놓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종 취급하고 무시하고 혐오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처지를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무시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유 그래 우리는 무시를 당해도 싸다. 아이고 우리가 지은 죄가 크다. 여러분 이러겠습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 어딘지 아시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우리나라.

한국 임진왜란에 뭐 일제강점기에 역사적인 골이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구에 다 져도 누구는 이겨야 돼요? 일본은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막 쪽발이 쪽발이 일본 사람들 이렇게 부르면 일본 사람들이 아 맞다 우리는 무시당해서 싸다 우리가 지은 죄가 크다 이렇게 합니까? 이런 조센징들 이러면서 같이 싫어하고 같이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랬을 겁니다.

0: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 낮 12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시 한낮이죠. 한낮. 이스라엘은 한낮 햇살이 너무너무 뜨거운 때입니다. 너무 뜨거워서 낮에는 낮잠을 자곤 했습니다. 아니면 일하다가 탈수증 생기고 쓰러지니까요. 그리고 해가 좀 질 때쯤, 서늘해질 때쯤 움직이는 겁니다. 물도 해질 때쯤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물가에 사람이 바글바글한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뜨거운 햇살을 맞으며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사람 마주치기 싫다는 거죠. 따가운 눈총, 사람 없는 그때 우물로 나간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동원하셔서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가로 한번 가보시죠. 야곱의 우물에 예수님이 피곤하여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꺼리고 온갖 삶에 찌든 한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두 사람은 너무 먼 사람입니다. 옛날에 유행가 가사 있죠. 가까이 하게 넘은 당신. 게다가 유대인이었던 예수님 입장에서도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당시 유대 남자들은 모르는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았거든요. 집 밖에서는 자기 아내와도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여인 아닙니까? 부정해질까 봐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도 안 하는. 그 당시 시대에 말을 건네고 대화를 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한 공간에 있지만 너무 먼 당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먼 거리를, 정서적으로 너무도 먼 거리를 먼저 뚫고 들어가십니다. 아마도 상상하건대 여인이 물을 길어서, 그래도 나왔으니까요,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을 길어서 집으로 돌아갈 때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이에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러분 곱게 말한 걸까요? 친절하게? 사근사근하게? 상냥하게? 뒤에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곱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당신 찬란 유대인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래요? 쏴붙인 겁니다. 여인은 자신 앞에 있는 메시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위대한 초청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온통 자신의 짐, 자신의 환경에 짓눌려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 같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우리 생각에 꽉 차 있습니다. 신경이 온통 내일에만 쏠려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볼 때요, 그 사람을 본성적으로 인지적 구두쇠라고 말합니다. 인지적 구두쇠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람 몸에 이 뇌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몸무게 전체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에너지는 사람이 쓰는 에너지의 20% 이상을 이 뇌가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과소비 기관이 뇌예요, 뇌. 그래서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구두쇠처럼 꼭 필요가 아닌,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차단하는 겁니다. 차단. 실제 심리학 실험을 하면 당장 뭐 배가 너무 고프거나 삶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타인의 고통,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는 뇌의 회로가 꺼진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겠는데 남이 눈에 들어오냐고요? 내가 당장 마실 물이 없고 동네 사람들 눈총 때문에 내 자존감이 바닥인데 눈앞에 있는 유대인 남자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가 들어오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을 짓누르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아유, 내 팔자야. 오늘도 이 뜨거운 볕 아래에서 물을 길러 나와야 하는 이 내 팔자, 이 지긋지긋한 현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혹시? 예배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다 똑같은 잘 옷을 입고 앉아있지만 우리 머릿속은 다 다릅니다. 이번 달 대출이자, 아우 내 자녀 성적, 병든 몸, 가정의 갈등, 직장관계의 갈등, 내 생각, 내 일로, 각자의 일로 꽉 차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옆에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하면 돈 좀 벌어서 이 지긋지긋한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관계, 가정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현실의 코를 박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꽉 짓누릅니다. 내 빈 물동에 물을 채우는 게 우선입니다. 다른 거는 관심 쓸 여력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여인의 태도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였냐 하면 바로 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물에 관한 이야기. 10절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1: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0: 아멘.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물, 그것도 생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의

0: 말씀에 관심을 조금 두기 시작합니다. 왜요? 생수만 있으면 뭐라고요? 부자거든요. 부자거든요. 샘물 하나만 소유할 수 있으면 부자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찌든 삶이 확 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 최고 관심이 뭡니까?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부자 되는 거? 부동산, 주식, 코인, 뭐 재테크 하다못해 요행수, 로또까지 돈, 돈이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흡수합니다.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생수 이야기에 확 끌렸습니다. 근데 그 생수를 주겠다는 말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처음 본 사람인데 생수를 준다고요? 샘물을 준다니. 그것도 남루에 보이는 유대인 남자가 처음 보는 사마리아 여인인 자기에게 샘물을 준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묻지마 투자, 무슨 다단계 기획 부동산 2천만 원, 3천만 원만 넣으면 원금 보장해 줍니다. 매달 100만 원씩 통장에 따박따박 꽂힙니다. 틀림없습니다. 말 됩니까? 연이율 계산하면 60%, 50%입니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완벽한 사기죠.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의 샘물을 준다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기 같았습니다. 11절, 12절 이렇게 대꾸합니다. 그래서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오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놀리지 마십시오. 더위에 여행하다가 머리 어떻게 되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우물에서 물 떠먹을 거나 생각하십시오. 지금 우물은 깊고 물 길을 그릇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만 해도 야곱이 우리에게, 그 위대한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건데 당신이 무슨 돈이 있다고 내게 우물을 주겠다는 겁니까? 여인이 생각하기에 현실적으로 생수를, 샘물을 주겠다는 말이 불가능하게 여겨집니다. 물을 길을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습니다. 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원어를 좀 이렇게 뜯어보면 이 주님이 말하는 것과 이 여인의 시각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여인이 말하는 우물은 헬라어로 이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프레아르란 단어. 이거예요. 땀을 흘려서 땅 파고 벽을 쌓아서 빗물을 가두거나 지하수를 깃는 인공웅덩이, 이런 뜻입니다. 인공웅덩이. 반면에 예수님은 다른 단어를 쓰십니다. 프레아르가 아니라 폐계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헬라어로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인공적인 우물이 아니라 저절로 솟아나오는, 마르지 않는, 솟구치는 샘물입니다. 폐계라는 뜻이. 여러분, 이 여인처럼 우리는 평생 프레아르를 팝니다. 그걸 생각합니다. 그 우물을. 이 아파트만 가지면, 이 정도 연봉만 받으면 내 자식이 이만큼만 성공하면 갈증이 해결될 것 같다. 무거운 두레박을 들고 깊은 우물에 내립니다. 사회학자 중에 지그문트 바우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근대 세상을 표현하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좋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액체 근대, 우리 사는 세상을. 무슨 말입니까? 액체, 고정된 게 없다는 겁니다. 흘러내립니다. 쥔 것 같은데 쓱 빠져나갑니다. 두레박 내려서 열심히 길어서 아파트, 연봉, 자녀교육 챙겼는데 그때뿐입니다. 우물에서 길어서 물 마시는 순간 돌아서면 다시 목마릅니다. 아파트 사고 났더니 자녀 결혼시켜야 되고 노후 준비해야 되고 늘 목마릅니다. 돈 좀 챙겼더니 이제 건강이 고장납니다. 건강 챙겼더니 자녀가 속을 썩이네요. 남편이 바람나고 아내가 우울증에 걸립니다. 액체근대. 그냥 스르르 없어집니다. 근데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3절, 14절, 9절 같이 가서 한번 읽어보죠.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1: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0: 아멘. 여인에게 또다시 위대한 초청을 하시죠.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 해도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너희 위대한 조상 야곱이 했어도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던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준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난다. 폐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원히 목이 안 마른 생명의 물,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 폐계. 반복되는 예수님의 초청에 사마리아 여인이 드디어 반응을 합니다. 드디어 뭐라고 반응하냐 하면 15절 보시면, 15절 같이 한번 이 구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선생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물을 주소서. 이 반응이에요. 이 여인의 반응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죠. 제가 정리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자. 내게 그 물을 주소서. 사마리아 여인의 긴 대화. 요한복음에 나온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서 중에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서 가장 긴 대화를 나눈 사람들인데 이 여인의 처음에 반응이에요. 뭘 요청하는? 내게 그 물을 주소서.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다시 15절 여인의 반응을 다시 한번 보시면 15절 반응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막 수준 높고 영성이 깊은 그런 반응입니까?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항복한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 여인은 냉정하게 말하면 이 시점까지는 뒤에는 바뀌는데 또 이 시점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하나요. 그런 물 있으면 내게 주소서. 그래서 여기에 다시는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소서. 그 샘물에서 내가 먹고 이거 여기서 길지 않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마법 같은 물이 있다면 계속 솟아나는 팩의 샘물이 있다면 이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고생 안 해도 되겠네. 사람들 눈총 받으면 이 무거운 물동이 아니고 다녀도 되겠네. 그 샘물을 내게 주소서. 마치 우리에게요. 수익률 500% 재테크가 있다고요? 그런 주식이 있다고요? 그 종목이 뭔데요? 그 부동산이 어딘데요? 나한테도 알려주세요. 그거 있으면 이제 고생 끝이겠네요. 이런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기복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적어도 이 시점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뒤에는 바뀌지만 이 시점까지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발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역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이 투박하고 오해 섞인 작은 반응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신다. 아멘. 이 여인의 물 좀 주세요.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 삶 좀 펴지게 해주세요. 이 작은 반응에서부터 일을 시작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처음 예배당에 발을 들였을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주님은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중에 완벽한 신학적 고백을 하면서 나오신 분 아마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 이 사마리아 여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 너무 가난합니다. 나 부도 직전입니다. 직장도 잘렸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회 가보라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아니 우리 가정 나 이혼 직전입니다. 깨지기 직전입니다. 나 숨쉬기도 힘듭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살아있다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좀 증거로 도와주십시오. 나 지금 아파 죽겠습니다. 불치병이랍니다. 내 이 병 고쳐주시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기복신앙 맞죠? 주님이 구주가 아니라 내 문제 해결, 내 갈증, 내 목마름 때문에 교회 나옵니다. 예배당에 나옵니다. 너무 답답해서 숨이라도 쉬려고 옵니다. 뭔가 꽉 막혔는데 마침 그때 교회 한번 가보자. 그 소리 듣고 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일이 안 풀렸는데 깜깜한 밤에 저기 멀리 빨간 십자가 보고 나도 모르게 그냥 발길이 이끌어져서 죽을 것 같으니까 힘드니까 그냥 거기 가서 울기라도 해야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이 안에 분명히.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이 그 서툰 우리의 그게 바로 이거예요. 비명.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그걸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투박한 요청을 은혜의 마중물로 삼으십니다. 마중물 아시죠? 펌프질 할 때 옛날에 마당에서 물 한 바가지 넣어야 펌프질해야 밑에서 생수가 길어오지 않습니까? 아주 적은 양. 그거 안 보면 아무리 펌프질해도 물이 안 올라오죠. 우리의 투박한 반응이 바로 그 한 바가지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의 엄마 한나 굉장히 막 위대한 신학적인 통찰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들 좀 주세요.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내 원한 좀. 맹인 바디네메오는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혈류증 여인은 어땠습니까? 나 이 병 낫기 원합니다. 나 이것 때문에 12년간 고생하고 빈털털이 됐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모두 뭡니까? 비명이잖아요. 물 좀 주세요. 갈증으로 나왔고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소원을 들으셨을 뿐 아니라 그 갈증, 그 비명을 매개로 삼아서 마중물 삼아서 더 깊은 진리 안으로 구원 안으로 그들을 끌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다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비명 지르지 않으면 어디서 누구 앞에 비명

0: 지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세련된 신학자를 찾아 사마리아에 가신 게 아닙니다. 타는 목마름에 신음하는 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소외된,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위로가 또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여인이 먼저 물을 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이 먼저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땡볕 때 물 기르러 사마리아 여인이 왔어요. 왔는데 우물가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쭈뼛쭈뼛했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근데 그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왔는데 물을 깃고 가려고 했을 때 주님이 먼저 말을 거십니다. 물을 좀 다오. 물 좀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읽힙니다. 이게 저에게 이렇게 읽혔습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좀 다오. 너의 그 갈증을 나에게 다오. 너의 그 이기적인 기도 제목을 내게 다오. 내가 그걸 마중물 삼아서 내 영혼의 거대한 수맥 샘물을 터뜨려 주마. 내가 너를 구원할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반응할 때입니다. 우리의 갈증을 다음 주에도 이어서 계속 이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의 갈증을, 우리의 소원을, 아픔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물 좀 주세요. 돈, 부동산, 뭐 재테크 이런 소리에는 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 주님께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왜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그 반응이 기도 아닙니까? 비명이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전혀 세상 소리, 그 뭐 재테크, 뭐 부동산 여기에는 빠르게 반응하면서 우리 주님께 반응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 영혼의 갈증은 절대로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반응해 솔직하게 소원을 구하는 겁니다.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야 너 그 기복적이다, 세속적이다, 우리 주님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걸 마중물 삼아서 우리를 깊은 은혜의 샘으로 신앙의 넓은 바다로 우리 주님이 이끌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물 좀 주세요. 여러분의 진짜 간절한 필요가 있다면 그거 붙잡고 우리 6월 기도의 달이라고 우리 교회 선포했는데 간절히 새벽이든 금요일이든 뭐 구국기도회든 언제든 나오셔서 간절히 필요를 구하는, 집에서도 좋습니다. 안 해보셨으면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10분이라도 주님 생각하면 무릎 꿇고 물 좀 주세요 주님. 그럼 그걸 마중물 삼아서 우리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방어진 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01-2351번, 지역번호 052-201-2351번, 방어진 제일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새벽 아침에 해가 뜨고 바다 건너 해가 지면 하루가 저물죠. 종일 활동하다 만물은 또 잠자리에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을 참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오죠. 성경은 일러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구가 수십억이라지만 그 삶이 녹록지만은 않죠.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이 뒤엉킵니다. 또 대자연까지도 폭염과 혹한과 가뭄과 홍수가 속절없이

불편하죠. 도무지 예측하기 힘든 환경 속에 매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하며 주신 삶을 넋끈히 감당해내죠. 나를 감싸는 모든 환경과 관계를 긍정하며 믿음으로 품어내는 우리는 성도니까요.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기분 상하는 일이 있을 때 욱 하고 당장 화를 내시나요? 그렇다면 미련한 자입니다. 인정해야 회개가 있고 개선도 있을 수 있으니 스스로를 살펴야 하겠죠. 그런가 하면 슬기로운 자는 수치와 욕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넉넉히 참아내죠. 윤상은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첫 사연은요. 3213님 사연이에요. 목사님을 생각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를 불러봤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하면, 예, 이 찬송 맞죠? 불러봤어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그쵸.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네, 그죠. 네, 이제 목사님이랑 어울리지 않나요? 방송을 들으며 이 문자를 보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선곡이 내가 매일 기쁘게가 나왔어요. 저는 한 주 동안 이 문자를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3213님. 와, 이 찬양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찬송인데, 네, 그렇게 불러보신 거예요. 주의 영.

아시네. 네,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 노랫말이, 네, 또 얼굴이 또 빨개지네요. 아, 제가 이거 얼굴이 조금 얇아서, 네, 저와 어울리게 생각이 드신 거예요. 네,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그 내용을 문자로 보내려고 하고 계셨는데, 네, 방송 또 이제 방송 타이밍에 또 맞춰서 또 보내주시려고 일주일을 기다리셨나 봐요. 근데 그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가 이제 확 흘러나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요. 남들이 보기에는 우연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네, 우연이 없죠. 은혜입니다. 사실 꼭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꼭 알맞게 그 일이 멍석이 쫙 펼쳐지듯이 카펫이 쫙 펼쳐지듯이 근데 그렇게 희한하게 때가 맞춰서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나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냥 우연이네 하고 넘기지만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그 의미가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거저 지나갈 일도 우리에게는 감사요 은혜가 되니 이 자체가 얼마나 지혜로운 인생길이 되는 겁니까? 우리 3213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합해져서 네, 이렇게 어우러지니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말이죠. 네, 이런 걸 저 세상 사람들이 이해나 할까요? 주님 안에 축복하고요. 늘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안에서 열린 마음과 복이 가득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찬미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네, 이번 사연은요 8625님 주신 사연이에요. 목사님, 처음으로 문자 참여합니다. 네, 제가 지금 막 장난이 막 또 치고 싶어지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시각장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낸 사연을 소리로 하나씩 하나씩 다 들어봐요. PC 화면에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미리 그렇게 읽어봅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 처음으로 문자 참여합니다. 이 내용을 읽었을 때 막 장난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때도 처음 봤을 때도 왜 이제서야 보내주셨나요? 막 이러고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내용이 주말에 늘 듣는데요, 토요일은 밀린 일들 하고 주일은 예배보고 교회를 하느라 참여가 힘드네요. 늘 잘 듣고 있고 걷기 하면서 듣습니다. 덥지만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날입니다. 네, 8625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심령 상태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막 넘치는 것을 느끼고 있는 마음밭이에요? 아니면 야, 이 세상 살다 보니 너무 힘들다, 버겁다, 이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나요?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와, 하나님, 지금이 내 인생에 최고 전성기입니다, 이런 귀한 시대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상황입니까? 어떤 위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 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인생 쭉 살다 보면요, 희한한 것,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넓은 눈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이 사연을 함께하며 한참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날이 점점 더워지고 그리고 습도가 높아지고 하면 많이 힘들죠. 그러다 보면 불쾌지수라는 게 올라가고 이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보여야 할 덕된 모습들을 놓치기가 또 쉬워요.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은혜로운 사연과 하나님의 말씀과 아름다운 찬양과 더욱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것이 지혜가 아닌가 싶어요. 혼자 모든 걸 다 해내려 하지 말고 서로 어깨 동무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의 말들을 들으며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시간 하는데, 또 주일은 또 예배드리고 교회를 하고 또 평일에는 또 토요일은 또 일, 밀린 일도 하고 이러느라 참여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처음 사연 보내는데 편하게 그냥 단어 하나라도 던지듯이 주셔도 좋습니다. 늘 이 시간 여러분 다 편안하게 생각하시고요, 마음 담은 사연이라면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요, 이렇게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온누리 워십 앨범 중에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역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장애계에서는 장애예술인들이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창작 지원금과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특히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미술과 문학, 영상 분야 공모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문화예술 활동의 문턱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장애계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장애인이 창작의 주체로 인정받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모 일정과 신청 방법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각 지역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장애인을 위한 체험형 문화행사와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장애인복지관과 문화시설에서는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연 관람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체험교실, 디지털 교육과정 등을 잇따라 모집하고 있는데요. 특히 발달장애인과 청각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참여 기회가 한층 넓어지고 있습니다. 장애계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사회 참여와 자립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거주 지역 장애인 복지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말과 글은 우리가 세상에 왔다가 떠나는 날까지 함께하죠. 살아가는데 가장 요긴한 필수품이 됩니다. 다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판이하죠. 오죽하면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는 말이 있을까요? 말과 글, 잘 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성도인 우리는 삼가서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말과 글로서 덕을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소리엘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누군가는 인생을 여행이라고 합니다. 여행에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죠. 목적지를 아는 사람은 길을 잃어도 다시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당신의 목적지는 분명하죠?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소중히 살긴 하지만 오늘만 바라보며 살진 않습니다. 영원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하나의 쉼표하나 오늘 첫 곡으로 김명식의 천국 있으니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죽음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죠.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시작이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소망의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언젠가 주님의 얼굴을 맞대어 뵐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또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소망의 바다의 하늘 소망, 에필로그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또 안산 시립합창단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듣고 오신 곡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 어쿠스틱 아이비 앨범 중에서 내 평생에 가는 길, 또 위러브의 본향을 향해 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여행을 갈 때 우리가 잠시 머무는 숙소를 영원한 집처럼 생각하고 꾸미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이긴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집착하기보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겠죠. 하늘의 시민답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섬기며 살아가는 삶,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토브워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옹기장이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더 라이트워십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송가 세 곡 이어서 함께 듣고 옵니다.

이하나의 쉼표하나 토요일 순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inding a fresh jawbone of a donkey, he grabbed it and struck down 1,000 men. Judges chapter 15, verse 15.
1: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사사기 15장 15절 말씀.
0: Hello everyone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English Bible Fellowship. I'm Cha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이제 6월 말이고 다음 주면 7월이네요. 그렇죠? 지금도 낮에는 덥지만 더 더워지겠지요? 장마도 오겠고 태풍도 올 겁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저희 서울 극동방송에서는 미스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신 가운데 정말 은혜로운 기도회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김대성 목사님의 설교에도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지선 전도사님 모셔서 연주와 찬양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 좋아하시고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7월 4일인데 6.25 때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준 미국이 독립된 지 250년이 되는 날이라고 하네요. 250년. 뭐 이거 뭐 25년을 4반세기라고 하던데 century 4반 century 세기라고 할까요? 네네. 아니 1000년 네 4분의 1이 되겠죠. 사실 역사가 그리 깊지 않은 나라인데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다는데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기독교 기반 위에 세워진 나라가라서 그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처음에 와서 첫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내내 또 다음 주도 계속해서 그러면 좋겠어요. 자,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시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메리 엘리자베스의 찬양입니다. He leadeth me. 우리말 제목은 예수가 거느리시니입니다.

에이맨.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After Samson burned the Philistines' crops. 지난 시간에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 지어놓은 것을 다 불태워버렸다고 그랬습니다. They killed his wife. 왜냐하면 여기서 they는 블레셋 사람들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와이프를 죽였기 때문에 그랬죠. Samson then fought with, 그러고 나서 삼손은 싸웠습니다. And killed many Philistines.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어요. Before fleeing back to his home country. 자기 나라로 달아나기 전에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갔어요. So the Philistines followed him to arrest him.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서 힘은 삼손인데 삼손을 뒤따라가서 to arrest him, 뭐하러 간 거예요? 붙잡으려고 간 거죠. arrest 하면 체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The Philistines told the Israelites to tie Samson and give him to them.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했죠. 여기서 사실 이스라엘 땅을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뭐라고 했는고 하면은 to tie Samson, 삼손을 잡아서 밧줄로 동여매라고 그랬습니다. 포박하라고 그랬어요. And give him to them. 그리고 여기서 힘은 삼손인데 삼손을 to them,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라고 그랬습니다. The Israelite men went out.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나갔습니다. And told Samson, 그리고 삼손을 만나서 말을 해줍니다. That, 뭐라고 하는고 하니, they had to arrest him. 여기서 they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사정 이야기를 해줍니다. Samson made them promise not to kill him. 삼손은, 여기서 them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자기 나라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promise, 약속하라고 그럽니다. Not to kill him. 나랑 같은 나라 사람들이야. 나 죽이면 안 돼. 알았지? 이렇게 분명히 해둡니다. Then, 그러고 나서 allowed them to tie him. them이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리고 나서야 그들로 하여금, 즉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to tie him. 여기서 힘은 삼손이에요. 삼손을 묶으라고 허락했습니다. With two new ropes, 새로운 밧줄 두 개를 가져다 묶으라고 그랬어요. As Samson was given to the Philistines. 자, 그래서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The Spirit of God came on Samson.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And he broke the ropes himself. 여기서 he는 삼손인데 삼손이 이 밧줄을 스스로 다 풀어버립니다. 이렇게 쉽게 호락호락 풀게 묶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Samson killed 1,000 Philistine men. 삼손이 참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죽였습니다. With the jawbone of a donkey. 어떻게 죽였어요? 당나귀의 새 뼈를 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당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죽였습니다. 이 당나귀의 턱뼈가 무기가 된 것이지요. He then became very thirsty. 이렇게 천명을 죽이고 나니까 글쎄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었는가 봐요. And pray to God.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For water. 물을 달라고. God allowed water to appear.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지요. So that Samson could drink. 그래서 삼손이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여러분, 삼손은 이 물을 마시고 기운을 되찾습니다. Samson was a judge. 삼손은 그래서 사사로 있었는데 over Israel,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for 20 years, 20년간을 다스렸습니다. God's people and the world's evil things cannot live together in a friendly way.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의 악이 in a friendly way, 사이좋게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If God's people do not fight against those evil things,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악한 세력과 싸우지 않으면, then the evil things will be stronger than God's people. 가만히 놔두면 이런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강해지게 됩니다. The Israelites from Judah's tribe did not quarrel with the Philistines. 이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did not quarrel with the Philistines,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They bound Samson. They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나라 사람 삼손을 묶었습니다. But then he got free. 여기서 he는 삼손이에요. 삼손이 밧줄을 풀고 나니까 자유의 몸이 되었지요. And he killed 1,000 men. 그리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된 겁니다. He did this with a weapon. 삼손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That he had not planned to use. 삼손이 이 무기를 전혀 사용할 계획이 없었는데 사용하게 된 거예요. 무슨 무기였어요? 그렇죠. It was a fresh jawbone from an animal that had just died. 그것은 정말 얼마 안 된 이런 턱뼈였습니다. From an animal, 동물의 턱뼈였습니다. That had just died. 그런데 이 동물이 죽은 지가 얼마 안 되는 그런 동물의 턱뼈였습니다. The wet jawbone would be more useful than a dry one would be. 지금 죽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수분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분이 아직 남아 있는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동물의 턱뼈는 more useful, 더 쓸모가 있다, 더 유용하다 than a dry one would be. 마른 뼈보다 더 그랬다는 거예요. 글쎄 말랐으면 잘 부서졌을까요? In this action, 이런 행위로 볼 때 he did what he had promised not to. 여기서 he는 삼손이에요. 삼손은 행했습니다. What he had promised not to,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것이 뭐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Because he was a Nazarite. 왜냐하면 삼손이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he had promised not to touch a dead body. 삼손은 이미 약속을 했었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던 거지요. 그런데 죽은 나귀의 턱뼈를 사용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한 셈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Praying in English 하겠습니다. Alan Jackson이 부릅니다. Sweet Hour Prayer. 우리말 제목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praying in English. 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So let's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see your great power manifested in Samson. Thank you for the many mighty ways in which you work in our lives. Thank you for providing everything that Samson needed. Thank you that you promised to be our spring of water, so we will never thirst again. Thank you for the promise of eternal life that you give to us. Lord, there are many that we know do not yet know you. Please work in their lives and bring them to a saving knowledge of yourself.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기도 번역 위에서부터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for allowing us to see, 우리로 보게 하시니, Your great power,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시니, manifested in Samson, 삼손에게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many mighty ways in which you work in our lives.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많은 정말 강력한 방법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providing everything that Samson needed. 또한 삼손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t you promised to be our spring of water. 또한 우리에게 정말로 항상 하시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마실 물을 생수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So we will never thirst again.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Thank you for the promise of eternal life. 또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약속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That you give to us. 그런 약속을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Lord, there are many we know do not yet know you. 정말 우리가 알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Please work in their lives.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and bring them to a saving knowledge of yourself. 하나님께로 정말 구원의 saving knowledge 구원을 알고 구원받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 샵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치기 전에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2장 8절과 11절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말 이름은 베들레헴 입산과 스불론 사람 엘론입니다. 입다가 죽고 나서 베들레헴 입산이 사사가 되었고 그 다음은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먼저 입산을 영어로는 이렇게 발음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Ibsen. IB이기 때문에 Ib. Ib 그리고 Zen, Ibsen. 한 번 더요. 입산을 Ibsen 이렇게 발음하시고 엘론은 엘론 머스크, 일란 머스크 많이 들어보시죠. 사사의 이름입니다. Elon, E-L-O-N, Elon. 한 번 더요. Elon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join us next week as we continue to talk about Samson. 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삼손의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장수 김. 네, 여러분,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0: 울산극동방송 전도우 프로젝트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치고 힘드실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의 시기와 오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정처 없는 도망길, 끝없는 사울의 추적, 그리고 아슬아슬한 위기의 탈출. 이런 고난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다윗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목숨을 구하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 노새 있는 성소를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 성소에 있던 제사장은 아이멜렉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지쳐 쓰러질 것 같으니 떡이나 아니면 다른 먹을 음식이 있으면 좀 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에게는 보통의 떡은 없었고 대신 제단에 올리는

거룩한 떡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떡은 진설병인데 제사장 아이멜렉은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이 진설병은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아이멜렉은 이 진설병을 지금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아이멜렉과 다윗의 행위를 두고 정죄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아이멜렉과 다윗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아이멜렉과 이 다윗의 행동이 문자적인 율법의 규정을 어긴 행동이었지만 그 율법의 정신에 의거하여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해석하신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성소에서 먹은 이 거룩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에서 지친 우리에게 활력이 넘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이 거룩한 떡을 먹은 후에 이제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내어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마침 성소에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의 칼이 그 성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사용하셔서 약탈자 블레셋을 이 단번에 꺾어버리신 그 위대한 승리를 기념할 목적으로 골리앗의 칼을 성소에 두었던 겁니다. 아이멜렉이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기 골리앗의 칼 말고는 다른 칼은 없습니다.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그 좋은 무기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제 다윗은 그 칼을 차고 길을 떠납니다. 다윗은 허기 졌으며 심히 지쳐 있었고 무방비인 상태로 이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힘과 능력을 얻고 무기까지 갖춘 든든한 모습으로 성소를 나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지치고 힘들 때 달려 들어가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남으로 양식과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있으십니까? 저는 저의 나이 30대를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이 사법고시 공부로 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신림동 고시촌은 정말 살벌한 동네입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그러니 이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합격하기 위한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한 겁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 낙오한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실패와 좌절감을 견디지 못해 1년에 서너 명씩은 꼭 자살하는 동네가 바로 이 신림동 고시촌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니 이 고시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돈도 많이 듭니다. 학원비는 어찌 그리 비싼지요. 제가 저희 집 기둥뿌리를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고시 공부를 하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아르바이트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지친 광야와도 같은 고시 생활 속에서도

저에게 영의 양식과 새 힘을 공급해 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공부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다시금 새 힘을 얻고 교회의 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 저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법고시에 실패하고 이 부산에 있는 집으로 내려왔을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싫었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리자 깊은 절망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일들에 실패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저는 그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패와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다시금 저를 일으켜 세운 곳은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교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일어날 힘이 없는 저를 우리 주님은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

지치고 힘이 없고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무기 하나 없는 저는 그 교회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나올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새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갔습니다. 지금 이 길이 저에게는 너무 좋고 행복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게 사는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성소에서는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혹시 힘이 드십니까? 지치십니까? 새 힘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십시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멋진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혹시 힘이 드시나요? 새로운 힘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성소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신앙의 방황을 접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보내주세요.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을 기입하시고 예수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좋은 교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54-0091번 010-41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에 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예.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울산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이 시간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라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유감스럽게도 아주 실망스러운 것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돌을 골라낸 기름진 산 땅에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술틀을 파고 질 좋은 포도나무만 열매만 열리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을이 되어서 포도 열린 것을 보니까 이 참포도가 열린 것이 아니라 들포도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농부가 많이 실망하고 농부의 기다림의 꿈은 깨어진 것입니다. 농부의 기다림은 수고와 정성과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런데 들포도가 맺혔으니 실망은 뭐 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돌아온 결과는 실망스러운

안타깝게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오늘은 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다려주시는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나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십자가 은혜 앞에 정말 감사하게 제대로 응답하며 살았는지 돌아보시고 그렇지 않다라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주 안에서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징적인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농부이고 포도나무,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만 국한지어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고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곧 온 인류, 전 사람들, 인류 역사를 이야기하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 있죠. 그냥 살다 보니까 이곳까지 온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계획을 세워가기도 하지만 사실 계획 세워도 계획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계획 세웠는데 가다 보니까 계획이 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뭐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언제나 정확하게 왜 일을 하는지 목적이 분명하고요. 무엇을 위해 하는지 방향이 분명하고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섭리가 명확한 것입니다. 포도원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결론을 지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역사의 속에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풍년도 주시고 흉년도 주시고 개인적으로 성공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또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이런 일을 통하여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농부들은 누구나 포도원과 농장을 사랑합니다. 여기에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고 가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팔짱을 끼고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역사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의 은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수고와 정성과 희생을 쏟아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십자가의 은혜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그것으로 부족하여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생명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사망 권세를 잡히는 그런 하나님의 아픔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구원의 은혜의 역사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책을 하나 누가 썼는데요. Oppressed God이라는 제목입니다. Oppressed God.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고통인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살도록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하심, 역사하심, 희생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희생의 치름의 대가로 인하여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기다림으로 우리가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에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계획한 게 없어요. 우린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의 희생을 보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영광에 우리가 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값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값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알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만, 그 은혜의 감격으로만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다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7절 내용 가운데 총 3번이 나타납니다. 2절에 바랐더니라는 단어가 카와이고요. 4절에 가면 기다렸거늘 이 단어가 카와입니다. 그리고 7절에 바라셨더니라는 단어가 역시 카와입니다. 각 번역, 한글 번역은 다르게 되었지만 이 원어의 단어는 카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합리적인 기다림입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가 열기를 기다리는 건 마땅한 것이죠. 그것도 극상품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것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 과한 것 아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건 과한 게 아니죠. 합리적인 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사실은요 교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만큼 이루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카와의 의미, 기다림의 의미는요, 시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수고에 합당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죠. 정성을 들였으니 이제 기쁨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땀을 흘렸기 때문에 추수의 영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보면 4절 전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생명의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야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 부분부분을 함께 하시면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핑계 많이 있습니다. 변명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했다. 뭘 더 할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게 부족합니다. 아직도 저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몸이 아파서

능력이 없어서,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억울하고 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때문에라는 말로 수없이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필요를 넉넉히 이미

없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고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은 당연한 줄 알아요. 그리고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면서 이게 없어서 난 못해. 난 이게 부족해서 이거 못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심각한 이야기죠.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아니 똑같은 떡을 들고 있는데 왜 남의 떡이 커 보일까요? 자기 거는 당연하고 남의 거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큽니다. 나를 위한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의 문제들 그 사람도 있고 내게도 있는데 세상 사람도 내게도 있는데 그들은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가 내게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를 고백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카와의 세 번째 뜻은 뜻이 있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의지가 있으셔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냥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좋은 포도 열매를 따기 위해서 먼저 좋은 나무를 심으셨고 그리고 거기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완전한 뚜렷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를 실패작으로 만드시지 않으십니다. 만백성을 통해 드러픈 영광을 이루실 텐데 여러분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열심히 주의 영광을 이루는 곳에 구경만 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주의 영광을 위해 주도권을 이루할 때 그냥 옆에서 숟가락 얹고 편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울산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꼭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그 은혜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훌륭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가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이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주의 역사를 힘있게로 나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귀한 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근본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좋은 포도는요 알이 굵고 과즙이 달고 보기에도 좋아야지요. 그런데 들포도는 작고 딱딱하고 씌어서 먹을 수 없는 아주 질 나쁜 포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와 이 들포도는요 단순하게 양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이 양적으로 많다, 이쪽이 양적으로 적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인이 좋은 종자 최상품을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거두는 것은 하품을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상품이 뭘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늘 보좌를 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인데 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봐도 부족함이 있을까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점이 왜 우리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저질 열매, 아주 조악한 품질이 나쁜 열매, 더 구체적으로 내 속에 왜 악이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한 시간에 왜 불평이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도 부족할 시간에 왜 나는 부족하다고, 왜 나는 내 속에서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 더 큰 욕심을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상사할 정도 할 수 없는 악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아멘. 종들이 이야기하기를 분명히 최고 좋은 것만 곡식만 뿌렸는데 왜 여기 가라지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대해서 28절에 주인이 얘기하기를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즉 이 문제는 밭이 좋은가 나쁜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후가 좋아서 비가 적당히 오는가, 햇빛 정확히 있는가, 거름이 좋은가 나쁜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 씨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십자가의 은총이 있는데 거기에 사단이 와서 사단의 씨들을 뿌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 감사와 감격만 해도 충분할 텐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 원망하는 사탄의 씨들이 우리 속에 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 탓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이 부족해서, 가난해서, 질병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근본 문제는요, 그게 아니고요, 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다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본래 착한 사람인데 저 인간하고 살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표독스럽고 악하게 되었다라고, 저 인간 나 악하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좋은 사람은 누구하고 살아도 좋은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은요 어디서나 못된 사람 되는 것입니다. 1년에 몇 번씩 직장 옮기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직장 하늘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도 또 불평이 생겨서 또 잊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종자가 잘못되어서 그래요. 여러분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내 속에 분명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내 속에는요 사단이 뿌려놓은 악의 씨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의 은혜가 더 충만한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뿌려놓은 그 악의 씨들이 나를 주도하고 있는가? 이거 살펴봐야 될 문제예요. 이런 고민을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신약성경 절반을 쓰신 분입니다. 평생을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복음만 위해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하는 바 성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은 악을 행하고 있도다. 사도 바울이 이 정도면요 우리는요 선을 행하는 생각조차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더 심각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조차도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이 있어 그 복음을 전하여서 수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이루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이룬 그분조차도

0: 사단이 그 속에 뿌려놓은 씨앗으로 인하여서 고민되고 갈등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나는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는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내 생각과 내 삶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는 착각을 하게 딱 좋아요. 그런데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무엇이 나를 주도하게 하고 있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흰 개하고 검은 개가 있답니다. 흰 개는 선한 마음, 검은 개는 악한 마음인데 둘이 늘 싸운대요. 그러니까 흰 개가 이기면 사람이 선하게 살고 악한 개가 이기면 사람이 악하게 산답니다. 우리 마음에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흰 개와 검은 개 중에 어느 게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흰 개가 이깁니까? 검은 개가 이깁니까? 답을 모르겠죠?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개가 이긴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따르려고 그쪽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내 안에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을 따라가려고 생각하면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단 생각 안 하고 그리 살아가면요 사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들포도는 시간이 지나도 좋은 포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얘기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변하겠다고. 나이가 들면 점점 원숙해진다고. 천만에요. 나이가 들면요. 원숙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단의 씨앗을 따라가면 주책만 늘어갑니다. 성령의 은혜를 따라가야 나이가 들어 더 원숙해지는 거예요. 뿌리 그 종자가 잘못된 것은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변명하지 말고 원점으로 돌아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선하고 바꿀 문제가 아니라 혁명이 필요해요. 영적 혁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러운 나 자신을 십자가 밑에 완전히 묻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이걸 한 번 해야 될 게 아니고요.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내일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10년 뒤에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사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도 버리셨고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요. 생명도 주셨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도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원하는 것으로 이루며 살아갈 것인지 이건 내 결정에 달린 문제예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주시고 최상품의 포도를 심었으니 최상품의 포도의 열매를 기대하는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역사를 붙들고 고민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기에 주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내게 기대하는 최고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신정로에 위치한 울산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2-276-4010번 울산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한 한계에 부딪힐 때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은데요. 이 한계를 넘어설 때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가장 큰 절망을 이겨내고 나면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어둡게만 보였던 세상 속에 희망이 보이고 패배로 가득 차 보였던 인생에도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절망적인 끝에 다다라 있다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을 넘어서세요. 그 끝 너머에 있는 세상은 당신이 지금까지 보아하고 경험했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새로운 세상과 한 단계 더 진화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한계가 없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나무엔의 찬양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원웨이 싱어즈가 부릅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시편 11편 7절 말씀. 한때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너무도 많은 기준과 전통과 관습이 문화가 변함에 따라 맥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런 관습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울 수 있는지 보여줄 뿐이다. 우리는 그것들이 제시하는 절대적인 안정을 원하지만 그것들이 요구하는 규칙에서는 예외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올바름과 공정함과 거룩함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신다. 사실 인간은 모두 그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선천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이고 죄된 욕망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온전한 삶을 살 능력이 없다. 지금껏 단 한 사람만이 온전한 삶을 살았다.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함의 기준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살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시며 구원의 선물을 통해 영생을 주셨다. 우리가 그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은 어슴푸레한 잿빛 세상에 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명쾌함과 명확함을 선명하게 제시해 주신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길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시편 11편 7절 말씀.

레거시 콜트의 It is Well, 영어 찬양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여 함께합니다. 필그림 미션 코어의 하나님의 음악, 이은경님의 내 영혼 평안의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국립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네, 우리 삶에서 평탄함은 평안함을 주지만 위기 가운데는 평안함을 줄수 없습니다. 아무런 굴곡이 없는 평탄함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겠습니다. 지금 나의 한계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고 또 느끼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신용욱님의 음성으로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함께 행복. 샬롬,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영루입니다. 옛 명언 중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실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인데요. 사실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위의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패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또 노력하지 않은 실패한 그 사람 자신에게 있다고 합니다. 실패는 세상살이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앙생활 속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믿음의 부족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 실패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기도의 부족으로 실패하게 되는데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주님께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또한 노력의 부족으로 실패하게 되는데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구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거나 나태할 때 실패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실패의 원인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는 실패할 수는 있어도요,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새로운 기회로 삼고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웅재가 불러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오늘 첫 찬양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박용나의 함께 행복 듣고 계십니다. 박용나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어요. 은혜의 찬양들과 말씀, 또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행복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두 곡의 찬양 들려드릴게요. 먼저 김대한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으시고요. 이어서 샘의 음성으로 라일라 들려드릴게요.

함께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이정두 목사님의 날마다 하늘의 양식 바이블 토크 중에서 은혜 없이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조금 괜찮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은혜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늘 불완전하고 수많은 변수로 인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때마다가 아닌 날마다 내 자아가 아닌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필요하고 저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아니란 생각을 접고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모든 일에 동행함이 필요합니다. 나 중심으로 그르치고 아프고 관계로 인해 고통받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대함의 소망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나는 아직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

하신다는 소망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든든히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신 은혜로 살아가며 또다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이정두 목사님의 날마다 하늘 양식 바이블 토크 중에서 은혜 없이는 나누었습니다.

조수진의 음성으로 오직 주의 은혜로 들려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우베시에 불렀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오늘을 살아내는 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날 되시기를 소망하며 박영나의 함께 행복,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지기 박영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의 말씀.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다시 쓰는 부흥행전,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문제를 피해서 인생을 살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올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라반이었죠. 자기 외삼촌 20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고 착취하고 속이고 했던 그 라반이 자기 인생에 아마 가장 큰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라반을 떠나서 식구들을 데리고 이 자기 고향 아버지 집 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더 큰 문제를 만난 겁니다. 그게 뭐냐면 20년 전에 자기로 하여금 도망가게 만들었던 형 에서가 칼을 갈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지금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그 문제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쯤 되면 야곱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너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 길이 순탄하고 형이 칼을 갈다가도 칼을 내려놓고 쫓아와서 아우를 만나고 반갑게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데 들리는 소식이 오히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에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사실 쉬운 문제가 없죠.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큰 문제였고 또 큰 문제는 큰 문제대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올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간다 하더라도 문제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고 형통한 길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걸 우리는 일종의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찾아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계속하겠다 할 때

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3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 없게 하고 문제가 생기면 풀어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데 자기가 가는 그 길에 자기 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먼저 이제 정탐꾼을 보냈죠. 그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32장 6절 말씀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랬습니다. 에서는 원래 활을 쏘는 사람이라 그랬죠. 군인이란 뜻이죠. 그가 이끄는 400명의 군사는 그 당시로 봐서는 한 부족을 섬멸시킬 만한 엄청난 군사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가는 길에 이 길 위에서 심히 두렵고 답답한 절망적인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바꾸셔서 자기를 환영하고 형제의 정을 나누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결정한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가는 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는 우리는 당황스러울 때가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산다고 할 때도 문제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의 문제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문제 없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따라가도 나에게 문제가 일어날 때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간다고 해서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이 자동 면제된다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데 주로 어떤 문제에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방향이 틀어져요. 그리고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서 반추해보면 내 삶은 오늘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문제를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오셨고 그리고 내 마음의 자세를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 내가 살아간 삶의 목적을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섭리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갇혀가지고 예배를 드릴 만한 관상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오셨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세도 많이 바꾸어 오셨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여러분 삶의 목적도 하나님께서 점점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계승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열두 바구니가 남은 큰 이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채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길을 가는데 밤 사경쯤에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면서 배가 거의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뱃사람 제자들도 감당하지 못할 재난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무사히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마가복음 6장 5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에 취해 있는 그 제자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태풍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더 큰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순종 뒤에 오는 시련과 고난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를 더욱더 당황하고 두렵게 만들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시험에 들거나 중단하거나 빠지지 말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을 발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서 순종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바꾸어 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대충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평범한 문제를 주지 않으세요. 그냥 보통 문제를 주면 마음이 좀 넉넉하고 경륜이 많은 분은 뭐 이런 문제는 내가 참고 지나가지 그래서 별로 요동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힘들어하고 못 견뎌하는 문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옆에 사람 있을 때 그냥 살 갖고 여기 이렇게 서로 꼬집어 보면 별로 아프다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안쪽이나 허벅지 안쪽에 그 살 보드라운 살 딱 꼬집으면 온몸을 흔들면서 아야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바뀌어요. 그래야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걸어간다 할지라도 문제가 올 때 아, 드디어 오는 것이 오는구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계속 나갈 때 주님께서 그 걸음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하신 대로 동행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시련과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더욱 강하게 붙드시고 동의해 주신다는 겁니다. 32장 1절 2절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영적 체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이 가고 있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무리를 보게 된 겁니다. 쌍수를 보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천사를 말할 때 한 명을 얘기할 때는 마하네라고 표현합니다. 마하나임은 복수인데 이걸 쌍수 욕법을 써서 두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이런 쌍수 용법을 쓸 때에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결합하다, 연합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무리와 하나님의 천사들의 무리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동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쌍수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볼 때 눈은 두 개죠? 같이 움직이죠? 귀도 두 개죠? 팔도 다리도 그렇죠? 떨어질 수가 없죠? 같이 움직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야곱의 일행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언제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 약속 지키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연약할 때도, 자기가 죄인 되었을 때도,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을 때에 엘리사의 사환이 이 광경을 보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사환의 영적 눈이 열려서 아람 군대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불말과 불병거로 군사들이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특히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갈 때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동행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고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아들이 힘든 건 많지만 가장 힘든 것이 내 편이, 절대적인 내 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절대적인 내 편이 이 세상에서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죠. 부모보다도 그 다음 더 줄인다면 어머니가 있죠. 그들에게 엄마가 없다는 것만큼 외롭고 힘든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있지만, 문제로 인해서 고난도 있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파괴되거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함께 나가는 그 역사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마하나임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붙들어 오시고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도우신 걸 몰랐어요. 언제 알았어요? 자기 삼촌 라반이 와가지고 내가 너를 해칠 만한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무것도 해코지하지 말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그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몰랐지만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함께 하셨구나 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모르는 가운데도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요, 첫 번째도 뭐라 그랬죠? 문제가 오면 아, 문제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켜 나가시고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대비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길을 갈 때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만날 때 기도로 풀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야곱이 마하나임 사건 이후에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몰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하나임의 그 경험을 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두렵고 답답했어요. 32장 9절과 11절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나이다 그랬어요. 야곱은 처음에 에서의 군대가 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자기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대로 나누어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도망가겠다는 걸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가 나갔던 자리는 기도의 자리였어요. 근데 야곱이 기도를 드릴 때에요, 참 모범적인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님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래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짐작해 보면 아마 야곱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을 리가 없어.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어. 그렇게 해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래 불렀을 거예요. 저도 기도하다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이제 부닥치면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누구누구 기도 열심히 하시는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불렀어요. 믿음이 온전히 온전하지 못하죠. 그렇게 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기도는 굉장히 모범적인 기도예요. 제일 먼저 그가 기도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약속 9절 보니까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지금 야곱은 이 길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명령하신 길을 제가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하시기를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근거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자녀들한테 꼼짝 못하는 건 뭐예요? 아빠 이거 사주기로 했잖아. 그럼 꼼짝 못하잖아요. 엄마 이거 사주기로 했잖아. 그렇게 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들을 때는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 인정할 때 그때 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저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거 좀 사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징그럽죠, 그죠? 애들이 와서 엄마 이거 사줘. 그 자체가 뭘까요? 엄마를 엄마로 하는 거예요.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곱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지팡이만 들고 지나갔는데 이 강을 건넜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도 주셨고 많은 물질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찬양이라 그랬죠. 하나님 찬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것을 정말로 인정하고 그걸 감사하고 칭찬하는 것이 찬양이라 그랬어요. 찬양이, 야곱의 찬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11절 보니까 자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자기의 형 에서 앞에서 두렵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미 마하나임의 군대까지 준비해 두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야곱이 이토록 떨도록 가만히 계셨을까? 왜 그를 절박한 기도의 자리로 몰아넣으셨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나의 문제가 비로소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할 때는 실패합니다. 혹 성공해도 교만해져서 파멸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지라는 거예요. 토스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내가 네 원수를 내 원수처럼 여기겠다. 친구 한 사람이 저에게 뭘 자꾸 부탁을 해요. 근데 못 믿어. 왜냐하면 좀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가 생각했어요. 친구야, 이 문제가 내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도와줄게 그랬어요. 그 말이 굉장히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난과 시련을 많이 당했던 사도바울. 사도바울이 그가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0: 여러분, 제가 고난과 시련 받을 때 가장 위로가 됐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대요. 그리고 감당할 능력도 주신대요. 내가 감당 못하면 피할 길도 주신대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고난과 시련이 올 때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가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62-0727,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아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또 저희가 쉬운 클래식을 네. 또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만났는데 네. 매번 할 때마다 그렇지만 네. 참 기대가 많이 돼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정말.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 네. 그런 기대를 하긴 하는데 네. 오늘 주제가 기준이라고 하셨어요.
1: 네. 요즘에는 제가 조금 주제를 잡아보는 편이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저도 준비를 하는 편인데 기준. 피디님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서 가장 많이 외쳐봤을까요?
0: 어릴 때.
1: 그렇죠.
0: 학교 운동장에서.
1: 네. 그런데 그 기준이라고 함은 오른쪽 맨 끝 내지는 왼쪽 맨 끝 아니면 가장자리 이런 데 있지 않고요.
0: 네.
1: 중심에.
0: 맞아요.
1: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심에 있는 기준.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의 기준을 어디에 담아야 할까를 여러분과 함께 클래식을 나누면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0: 네.
1: 첫 곡을 신자 되기 원합니다. 저의 소망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가사라고 할 것은 정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의 진심을 여기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찬송가 463장이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 찬송가가 원래는 흑인 영가로 시작했다고
1: 네.
0: 해요. 네. 그랬다가 이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나도 하나님 의 아들이 되고 싶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라고 하는데
1: 네.
0: 오늘 저희도 그런 간절한 마음 담아서 이 찬송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듣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0: 네, 오늘 첫 곡 찬송가로 함께 나눴습니다. 네.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정말 신자라는 네, 그것에 맞춰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1: 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고 고백하는 마음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0: 아, 네.
1: 가사에 보면 사랑하길, 거룩하길, 예수 닮길 이 모든 것에 진심을 담을 수 있기를 기도해봅니다.
0: 아멘.
1: 네. 두 번째 곡은 여러분께 오케스트라의 기준이 되어지는 악기가 무엇일까 설명을 드리면서 네. 한 곡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시작할 때 가보시면 저희가 튜닝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0: 네네.
1: 무대 위에서 소리가 막 이렇게 납니다. 그러고 나서 악장이 들어와서 네. 튜닝이라는 걸 하는데 튜닝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는 모두가 똑같은 피치의 음정을 맞춰 놓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스트라에서는 기준음을 라로 잡거든요.
0: 네.
1: 그 라라는 음을 누군가가 내어줘야 거기에다가 따라서 맞추겠죠. 그 악기가 목관 악기에 있습니다. 어떤 악기가 담당을 하냐면 오보에라는 악기가 튜닝을 할 때 라라는 소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0: 네.
1: 그러면 수많은 악기가 있는데 왜 그 역할을 오보에가 담당할까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오보에라는 악기가 그나마 온도의 영향을 가장 덜 받고요. 무대 밖에 있다가 무대 안으로 들어왔을 때 관객들이 꽉 차 있어서 조금 온도가 높을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렇게 음정이 움직이는 악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호흡이 들어가도 악기가 따뜻해져서 음정이 점점 높아지는 플룻 같은 악기가 있고요.
0: 아, 플룻이 그래요?
1: 네. 여기 계속 숨을 불어넣으니까 불다 보면 음정이 높아져서 그걸 또 본인의 호흡들로 이렇게 음정을 맞추시는 거예요.

0: 그런데 오보에는 그런 공기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보에가 라라는 음을 쫙 불어주면요. 먼저 관악기가 튜닝을 하고 목관악기가 똑같이 라에 맞추고 그리고 현악기가 똑같은 음에 맞춘 다음 연주를 시작합니다.
1: 네.
0: 그래서 오보의 곡을 한 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미션이라는 영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1: 네.
0: 선교사님이 그 오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할 때 이 오보에라는 악기를 부시는데요. 물론 우리가 현대에서 보는 그 악기 말고 지금 나무로 만들어진 악기 그걸 부세요. 근데 가브리엘 오보에라고 너무나들 알고 계시는 곡인데 여러분이 지금 눈을 감고 상상하실 그 한 장면은요. 그 원주민들이 막 화살 같은 걸로 이 선교사님을 쏘아서 죽이려고 왜냐하면 외부인이니까요.
1: 네.
0: 그런데 그 바위를 올라가서 정말 간신히 그곳에 도착한 선교사님이 이 모든 걸 이 곡 한 곡으로 분위기를 정말 아름답게 만드세요.
1: 오.
0: 그들이 경청할 수 있게 그 물이 흐르는 곳에 바위 위에 앉아서 가브리엘 오보에라는 곡을 연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할 수 있구나라는 선율이 느껴지는 그런 곡입니다.
1: 네.
0: 오보에 선율로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1: 네.

0: 하고 싶었지만 유학을 갈 만한 그런 자금력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레슨을 하시던 와중에 굉장히 부유하신 백작의 딸을 가르치게 되신 거예요.
1: 네.
0: 그런데 두 분이 사랑에 빠지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딸의 집에서는 안 된다. 계속 반대를 하시지만 그 따님은 엘가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한몸 헌신해야 되겠다. 무언가 크게 될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1: 어머.
0: 그런데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 사람의 재능을 알아봤던 것일까? 어쨌든 엘가는 이분을 만나고 나서부터 모든 것에 안정을 얻기 시작하면서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그런 작곡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좋으셨겠어요. 나의
1: 네.
0: 모든 걸 주고 싶지만 엘가가 줄수 있는 단한 가지. 내가 헌정하는 곡.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치는 그 곡이 사랑의 인사, 편지 같은 곡입니다. 전적인 사랑, 그 어떤 기준 없는 사랑을, 그럼에도 무턱대고 줄수 있는 사랑을 작곡가가 표현을 한다면 누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1: 네.
0: 엘가가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들려드리는 곡들은 너무나 익숙한 곡들이시지만 그 배경을 알고 마음의 그 편지와 같은 그 아름다운 선율을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어서 그러면 에드워드 엘가의 사랑의 인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0: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늘 듣던 선율이긴 한데, 네, 그래도
1: 네.
0: 또 색다르게 다가오네요.
1: 보통 사랑의 인사는 솔로 악기 한 대로 연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과 피아노, 첼로면 첼로와 피아노로 하는데, 오늘 제가 들려드린 버전은 조금 다르게 오케스트라 버전을 들려드렸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서도 한 사람을 믿고 기준을 잡아야 하거든요.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믿어야 할 사람은 지휘자입니다. 지휘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만 가장 아름다운 곡을 들려드릴 수 있다가 여기에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이례적으로 오케스트라의 곡으로 들어봤고요. 마지막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나한테 편지를 써주신다면 이렇게 받고 싶은 내용의 편지에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편지라는 곡입니다. 1번 곡에서 제가 신자되기 원합니다라고 찬송을 저의 바람과 고백으로 들었다면,
0: 네.
1: 4번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를 기대하면서 이 곡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마음이 따뜻해지셨으면 좋겠어요.
0: 하늘 아버지의 편지 함께 듣고 저희는 끝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오늘의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하늘아버지의 편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그 기준이라는 네. 네, 그런 주제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교수님. 네. 네.
1: 하은 PD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하은 PD님은 어떤 사회생활을 하실 때

0: 다른 이들의 기준과 같아야 한다에 더 비중을 두시는 편일까요?
1: 사회생활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네.
0: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나 어떤 나의 문제를 바라볼 때 있어서 기준을 잡을 때 무엇으로 잡으실까요?
1: 사실은 순간순간 놓치기도 하고,
0: 네.
1: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계속 세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0: 네.
1: 뭔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0: 네.
1: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시간에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거다라고, 스스로 좀 그렇게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0: 아멘. 너무 좋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꼭 같아야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것인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한분 만족하시고 하나님 기쁘시면 될 일들이어야 한다가 많을 텐데, 어떤 일들에서 저희가 그 기준점에 미치지 못하는 때들이 있죠. 제 의견이
1: 네.
0: 들어가고, 그리고 저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실 것 같은 거예요. 왜내 능력이 무언가 미덥지가 않니? 그래서 나를 못 믿어서 지금 너의 기준을 다른 데다가 두려고 하는 거니, 나는 네가 나한 사람으로 좋겠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날이 밝을 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날이 흐려서도 보기가 어렵겠지만, 어두워졌을 때 밤하늘에 별이 참 많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1: 네.
0: 세상이 어두워져서 내 마음이 어두워질 때도 있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어두워서 도저히 못볼것 같았던 그런 별처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1: 아멘.
0: 여러분께 말씀드려 봅니다.
1: 아멘. 오늘 쉬운 클래식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관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54-0091번 010-41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우 프로젝트 울산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북부교회 정동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치고 힘드실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의 시기와 오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정처 없는 도망길, 끝없는 사울의 추적, 그리고 아슬아슬한 위기의 탈출. 이런 고난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다윗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목숨을 구하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 노새 있는 성소를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 성소에 있던 제사장은 아이멜렉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지쳐 쓰러질 것 같으니 떡이나 아니면 다른 먹을 음식이 있으면 좀 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에게는 보통의 떡은 없었고 대신 제단에 올리는 거룩한 떡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떡은 진설병인데 제사장 아이멜렉은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이 진설병은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아이멜렉은 이 진설병을 지금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아이멜렉과 다윗의 행위를 두고 정죄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아이멜렉과 다윗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아이멜렉과 이 다윗의 행동이 문자적인 율법의 규정을 어긴 행동이었지만 그 율법의 정신에 의거하여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해석하신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성소에서 먹은 이 거룩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에서 지친 우리에게 활력이 넘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이 거룩한 떡을 먹은 후에 이제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내어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마침 성소에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의 칼이 그 성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사용하셔서 약탈자 블레셋을 이 단번에 꺾어버리신 그 위대한 승리를 기념할 목적으로 골리앗의 칼을 성소에 두었던 겁니다. 아히멜렉이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기 골리앗의 칼 말고는 다른 칼은 없습니다.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그 좋은 무기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제 다윗은 그 칼을 차고 길을 떠납니다. 다윗은 허기졌으며 심히 지쳐 있었고 무방비인 상태로 이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힘과 능력을 얻고 무기까지 갖춘 든든한 모습으로 성소를 나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지치고 힘들 때 달려 들어가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남으로 양식과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있으십니까? 저는 저의 나이 30대를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이 사법고시 공부로 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신림동 고시촌은 정말 살벌한 동네입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그러니 이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합격하기 위한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한 겁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 낙오한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실패와 좌절감을 견디지 못해 1년에 서너 명씩은 꼭 자살하는 동네가 바로 이 신림동 고시촌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니 이 고시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돈도 많이 듭니다. 학원비는 어찌 그리 비싼지요. 제가 저희 집 기둥뿌리를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고시 공부를 하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아르바이트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지친 광야와도 같은 고시 생활 속에서도 저에게 영의 양식과 새 힘을 공급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공부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다시금 새 힘을 얻고 교회의 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 저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법고시에 실패하고 이 부산에 있는 집으로 내려왔을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싫었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리자 깊은 절망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일들에 실패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저는 그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패와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다시금 저를 이렇게

지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교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일어날 힘이 없는 저를 우리 주님은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모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

0: 지치고 힘이 없고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무기 하나 없는 저는 그 교회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나올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새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갔습니다. 지금 이 길이 저에게는 너무 좋고 행복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게 사는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성소에서는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혹시 힘이 드십니까? 지치십니까? 새 힘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십시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멋진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혹시 힘이 드시나요? 새로운 힘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성소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신앙의 방황을 접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보내주세요.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을 기입하시고 예수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좋은 교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경을 정말 쉽고 재미있게 무엇보다 복음을 통한 말씀을 통한 복음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성경 공부 오늘도 이 꿀잼인 시간을 함께 하시는 목사님 예수생명교회 구승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 목사님 벌써 6월의 마지막입니다.
1: 아 그렇습니다. 이제 또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올해는 또 슈퍼 엘니뇨 현상이라고 해서 장마가 굉장히 길어진다고 해요.
1: 다음 주에도 계속 비가 오고
0: 그래요.
1: 뭐 비 소식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이제 너무 가물어서
0: 네 맞아요.
1: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비가 오면 좀 우중충하죠.
0: 아, 네 눅눅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또 비가 오든 또 눈이 오든 또 맑든 너무 덥든 때에 맞는 은혜가 우리 안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절을 주장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1: 아멘.
0: 목사님 오늘 라디오 성경 공부 우리 어떤 내용을 어떤 본문으로 함께 할까요?
1: 예,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고요. 성경 해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0: 아, 성경 해석이요?
1: 네.
0: 아, 네. 화려한 피날레네요, 오늘. 자, 제가 오늘 말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1: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지금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는 게 그리스도인의 성경 해석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1: 네, 여기서 이야기한 걸 보면 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낙심했죠.
0: 네.
1: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인 줄 알고 함께 어떻게 보면 동행했었는데 며칠 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소식.
0: 네.
1: 그 부활이란 건 사실은 소문은 들었지만 꿈도 꾸지 못할 내용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냥 기괴한 소문이 나도는구나 이렇게 해서 낙심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두 제자와 만나신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보면 좀 꾸짖는 내용이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시고요.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흔히 구약 성경 전체를 일컬을 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어떨 때에는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하거든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그 밖의 글들 혹은 시편, 성문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성경 전체를 유대인들은 세 개로 나눴습니다. 오경, 모세의 율법과
0: 네.
1: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케투빔이라고 해서 성문서, 시편이나 지혜서들 다 포함하는 것이죠.
0: 네.
1: 그래서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아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전체 다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뭐를 중심적으로 풀어주시냐면 자기에 관한 것,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엠마오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0: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1: 맞아요. 그 얘기 나오잖아요.
0: 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줄 때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유대인들도 우리랑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독교인의 성경 해석과 유대인의 성경 해석은 판이하게 달라지는데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열심히 성경 연구하는 유대인들을 꾸짖은 장면이 요한복음에 전제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생을 주기 위한 책으로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이 바르게 접근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책인데 너희들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구나 라면서 꾸짖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보지 않으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만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본 사람이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기는 했지만 율법서는 그냥 율법. 흔히 기독교인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율법에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아, 그 사람들 잘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는 유대인들도 율법을 잘 행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보통 이제 율법주의를 이야기할 때 네네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율법을 잘 행하고 자기의 그런 율법을 잘 행한 의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구나.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1900년대 초에 유대인들이 드디어 기독교인들에게 이 울분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1: 그래요?
0: 네, 크리스천들아, 너희들이 유대교를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어.
1: 네.
0: 유대교 좀 공부해. 우리가 무슨 율법을 잘 행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종교라고?
1: 우리 아니야.
0: 우린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었다. 실제로 저도 미국 현장에서 유대인들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1: 네.
0: 구원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하죠.
1: 그렇죠.
0: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길에 네. 대해서 네. 소개를 하는데 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 소개를 하면 웃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굳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필요가 없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인데
1: 내가 왜?
0: 네, 나는 원래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됐다고 믿는 사람들이지 율법을 뭘 잘 행했기 때문에
1: 그게 아니다.
0: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개념이 아예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들은 항상 바리새인들 이야기할 때 자기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1: 네네,
0: 이야기를 하니까
1: 그렇게 많이 해석되니까요.
0: 그게 실제 유대인들에게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이거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 적 없는데
1: 우리 그거 아닌데 네. 우린 그냥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0: 그렇죠.
1: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군요.
0: 필요가 없습니다.
1: 아...
0: 그럼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뭐냐. 율법 안에는 잘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못 지켰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속하기 위한 속죄의 길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 지키든 못 지키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키면 대신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0: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율법 속에 다 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대교는 은혜의 종교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좀 충격을 받고 네. 일부가 유대교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1: 알아봐야 되겠다.
0: 얘네들이 진짜로 말하는 게 뭔지 네.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알아보고 예수님 당시의 문헌들, 유대교의 문헌들 포함해서 다 공부를 시작한 학자들이 이제 1900년 중간 이제 생기게 된 거죠. 네. 20세기 중반부터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립니다.
1: 뭔데요?
0: 맞구나. 유대교는 은혜의 종교구나. 우리가 그동안 너무 종교 개혁 때 유대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 프레임을 잘못 씌우고 있었구나.
1: 그것을 이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0: 그렇죠.
1: 오류를 범했구나.
0: 그럼 이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래서 대지진이 사실은
1: 일어났다.
0: 성경학자들 속에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이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 안 하죠. 그냥
1: 그렇죠.
0: 여전히 사실은 또 율법주의.
1: 뭐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유대인을 볼 일이
0: 네.
1: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 이게 뭐 미국만 살아도 유대인들이 많이 보이니까
0: 네.
1: 이게 전도의 대상이니까 이제 그들에 대해서 연구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삶의 반경에 또 영향이 없다 보니
0: 그래서 이 프레임을 전환을 시키고 제대로 유대교를 이해하면서부터 바울 서신이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심도 높은 사실은 학문 연구가 지난 한 70년 정도 이루어졌는데
1: 네네.
0: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설교에서는 굳이 그 깊은 내용들을 언급하지 않고 이전에 해왔던 500년 동안 해왔던 프레임으로 그냥 설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네네네.
0: 근데 이러한 눈으로 사실은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야 바울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1: 아 그게 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겠네요.
0: 네,
1: 네.
0: 완전히 프레임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전에 루터가 개혁을 했을 때 이신칭의 중심으로
1: 네.
0: 사실은 성경을 보기 시작했죠.
1: 네.
0: 율법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에 맞서서 인간의 공덕을 중시했던 당시의 중세교회에 맞서서 사실 이신칭의를 강조했는데 그래서 바울 그러면 이신칭의 로마서 이신칭의 작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신칭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신칭의에 대해서 바울이 서신서 13권 가운데 언급한 곳은 한 네 곳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이신칭의가 바울 사상의 중심도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워낙 이 1500년대 16세기에 종교개혁 때 주요한 화두였기 때문에
1: 강렬하잖아요.
0: 네, 그것 중심으로 사실은 강한 메시지를 낸 것이지. 그래서 이제 바울 연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잘못 성경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신칭이냐 율법으로 구원받냐 이게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1: 지금 유대인들이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0: 그렇습니다. 네. 옳지 않죠.
1: 네.
0: 왜냐하면 예수님이 벌써 꺼지지시잖아요.
1: 유대인을 잘못 봤다.
0: 그렇습니다.
1: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0: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영생의 개념 혹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1: 그렇죠.
0: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일침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1: 네.
0: 어찌 본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해석, 성경관에 근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또한 사실 똑같았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앞잡이였잖아요. 교회. 그리스도 믿는 것들 다 잔멸을 시켜야 되겠다. 내가 다 잡아 죽이겠다라는
1: 네네네.
0: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한 열심으로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놓으려고 이랬던 사람이 장본인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어느 순간에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1: 아 그러면 또 굉장히 이게 시각이 달라지는 게 그냥 막 사람 크리스천들이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부정했던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나는 어차피 택함받은 사람인데
0: 그렇죠.
1: 필요 없다. 오히려 이단처럼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죽을 듯이 싸운 거죠. 그러다가 그 예수님을 본인이 만난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삶이 뒤집어지는 거군요.
0: 완전히 역전이 된 거죠.
1: 아...
0: 바울 같은 케이스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알되 사람을 이제 더 이상 육신대로 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울이 이전에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육신적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서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0: 고 죽은 자고 더더군다나 진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로마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1: 그렇죠.
0: 네.
1: 대단한 왕.
0: 그렇습니다.
1: 네.
0: 군사적인 정치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지금 속국 상태에 있는데 이 모든 걸
1: 다
0: 판도를
1: 해방시키고.
0: 다 뒤집어 버리는.
1: 그게 그들이 그렸던 메시아인
0: 그렇죠.
1: 거죠. 근데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나무에 달린 자가
0: 그렇죠.
1: 메시아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네요.
0: 그래서 그들의 개념 속에는 아예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아, 이사야서는 어떻게 하면, 이사야서에서는 그가 우리 대신 상함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1: 네.
0: 우리의 죄짐을 다
1: 그런 건
0: 짊어진다고
1: 어떻게
0: 나와
1: 해석해요?
0: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이라고만 그렇게
1: 고난이라고
0: 생각하는
1: 해석을
0: 거예요. 예.
1: 하는군요.
0: 그래서 그걸 메시아적으로 연결을 처음에 잘못 시키고 있었죠.
1: 그래서 유대인이 전도가 더안 되나 봐요.
0: 네.
1: 이게 아예 믿음이 없는 분들이랑 아예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어떤 부분에서는 더 쉽다고 해요. 근데 내가 오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결 안에서 내가 오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 틀린 거를 자기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들 그래서 더 전도하기가 어렵다. 너무나
0: 네.
1: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0: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하거나 혹은 성경을 보다가 어떤 책한권 잘못 읽은 이상한 사상이 들어가서 성경 자체를 이제 왜곡해서 생각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복음 전하고 이들을 다시 되돌이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1: 맞아요.
0: 특히 요새는 시중에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도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랑 바울이 전한 복음이랑 완전히 다르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랑 바울
1: 미치겠네.
0: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랑 완전히 다르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이런 말한 적이 없다.
1: 제가
0: 예수님은
1: 너무
0: 그저
1: 약간
0: 똑바로 행하라고 했지.
1: 감정이 격해져서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약간 격한 언어를 썼는데,
0: 그런 책이 한권 읽어가지고 머릿속에 들어가서 프레임이 딱 생기면 사실은 복음을 이야기하면 받아들이질 않죠.
1: 그렇죠. 이게 사람은 또 내가 믿는 것이 옳다라는 그, 뭐랄까요. 그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면 그땐 정말 바꾸기가 어려워서.
0: 그래서 성경 해석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1: 그러네요.
0: 요소고요. 이단들도 다 성경을 어떻게, 똑같은 성경인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1: 해서
0: 따라서
1: 막 이단 3단이 되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일단은 예수님께서 보신 성경,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성경, 이것대로 이해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아,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말씀을 중심적으로 드렸고, 그 다음 시간은 그럼 예수님이 이야기한 성경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이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읽기랑 성경 해석이랑 뭐가 달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성경을 다시 해석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찬양한 곡 듣고 와서 나머지 부분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0: 홀리원의 찬양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성경책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성경 해석에 관한 이야기 앞부분 나눴고요. 후반부에 어떤 이야기 나눕니까, 목사님?
1: 네,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사실은 설명을 해 주셨다.
0: 네.
1: 그리스도가 이런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유대인들이나 그 이전에, 예수님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절대로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오늘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관점으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쭉 풀어주신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전에는 고난받는 메시아 이런 개념 자체가 예수님 전에는 한 명도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0: 네.
1: 이거는 근데 사복음서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서신서, 모든 신약 성경에서 다이 관점으로 성경을 새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운 방식대로 보고 있는
0: 제대로 보고
1: 거죠.
0: 있는 거죠.
1: 그렇죠.
0: 예전엔 그렇지 못했다가.
1: 네.
0: 네.
1: 아마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관점으로 전혀 보지 못할 겁니다.
0: 그렇겠죠. 네.
1: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이 눈이 새롭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시죠. 분명히 계시해 놨는데 눈이 덮여지면 볼
0: 못
1: 수가
0: 보고
1: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탁
0: 열어주셨기
1: 열어주시니까
0: 때문에 우린 볼수 있고.
1: 그렇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걸 말해준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0: 아, 그렇죠.
1: 그게 말했는데,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탁 부딪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0: 맞아요.
1: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억지로 이야기를 끼워 맞추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사람이
0: 그러니까
1: 존재하는
0: 이해하는
1: 거죠.
0: 것도 은혜라니까요, 정말.
1: 그렇습니다.
0: 네.
1: 이해는, 특히 진리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0: 아멘.
1: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0: 아멘.
1: 설득시켜 주셔야지만 가능한 영역인 겁니다.
0: 아멘.
1: 그럼 성경을 전체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0: 네.
1: 사실 이게
0: 핵심이잖아요.
1: 모든 핵심이고요.
0: 네.
1: 예수님께서 굉장히 특이한 게 선지서를 가지고 이걸 딱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 그럼 좀 이해가 되잖아요.
0: 그렇죠. 계속 예언이
1: 선지자는
0: 있으니까.
1: 그렇습니다.
0: 네.
1: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로, 이사야서를 왜 계속 이야기하냐면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0: 왜냐면
1: 이야기하거든요.
0: 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다 있잖아요.
1: 맞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기
0: 네.
1: 때문에. 근데 선지서뿐만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0: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고 하거든요.
1: 그런데
0: 모세 율법? 사실은 율법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이게 가능한 것인가?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1: 네.
0: 예수님은 율법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고 나에 관한 것이다.
1: 다 나에 관한 겁니다. 것이다.
0: 그렇습니다.
1: 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그리스도는 나.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finish, 끝났구나, 종료됐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해를 하죠. 근데 여기 마침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의 마침이 됐다라고 하는 이 마침은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텔로스는 마친다, 엔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 영어에서 엔드에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침은 골, 엔드, 목표점, 도달지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1: 네.
0: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1: 그렇죠.
0: 플레로,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선지서를 성취하는 건 맞는데 율법을 성취해? 율법을 성취하는 게 아니고 지키는 건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거든요.
1: 그렇죠. 뭐 십계명 같은 걸 막 성취하려고 왔다. 약간 말이 이상하잖아요.
0: 십계명은 순종하고 지키는 거지.
1: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뭘
0: 십계명을 성취해?
1: 네.
0: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율법을 우리는 새롭게 보지 않으면
1: 그렇죠.
0: 예수님이 보는 대로 못 보는
1: 못
0: 거예요.
1: 못 알아듣는 거죠.
0: 네. 근데 오늘날에도 율법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
1: 네.
0: 그렇게 보면 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 아, 제대로 된 참맛을 못 본다.
0: 그렇습니다.
1: 율법서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0: 맞습니다.
1: 아, 이 관점으로 앞으로 좀 들여다보면 뭐 십계명을 굉장히 쉽게 예를 들었는데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목사님.
0: 다 다르게 보입니다.
1: 아.
0: 근데 이제 율법이 예수님이 마침이 된다. 예수님이 골이 된다라고 하는 걸 잘 풀어 쓴 사람이 바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1: 아.
0: 바울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원래는 율법을 주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었지만
1: 그렇죠.
0: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율법 아래 죄 안에 우리를 프리즈너, 죄수로 만드셨다. 가둬버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1: 확실한 죄인으로 땅땅땅을 했다.
0: 그렇습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 율법의 종착점은 어디냐? 그리스도거든요.
1: 네.
0: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냐. 이 율법은 잘 지키라고 준 게 본 목적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는 초등교사로서 우리는 율법을 봐야 된다.
1: 아, 아멘.
0: 이게 예수님이 율법의 최종 꼴이 된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이 성취됐냐라고 이야기한 관점으로 다시 풀어본다면 율법 속에서도 예언의 구석들이 많이 있죠. 레위기서나 이런 데들 보면 그 속에 속죄제 뭐 이런 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하나님의 용서, 은혜, 품어주심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전체적으로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절대로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걸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죄 그리고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계속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만 의지하게 만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은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될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우린 불가능하죠.
0: 나중에 이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죽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 그때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도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룩의 기준은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1: 그렇죠.
0: 온전은 perfect, 완벽하라는 소리거든요. 거룩에 있어서 내가 완벽하니 너

0: 너희도 거룩에 있어서 완벽해져라.
1: 와, 임파서블.
0: 그렇죠. 불가능하죠.
1: 네, 불가능합니다.
0: 근데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한 것들을 계속 발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1: 아멘.
0: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완전해지라고 했고, 그럼 나 완전해졌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갑니다.
1: 그렇죠.
0: 그 사람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라고
1: 말하는
0: 착각하는
1: 것이기
0: 사람이에요.
1: 때문에, 네.
0: 유대인들이 다이 오류에 빠졌거든요.
1: 아.
0: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의로 나는 흠이 없었다.
1: 네.
0: 근데 그리스도를 율법을 통해 깨닫고 난 다음에는 율법을 제대로 해석했는데 어떻게 해석했냐? 오호라, 나는
1: 온고한
0: 곤고한
1: 사람이로다.
0: 자로다.
1: 나는 죄인 중에
0: 원하고자 하는
1: 괴수다.
0: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만 계속 내 속에서 짓고 있구나.
1: 네.
0: 이걸 이제
1: 내가
0: 발견했거든요.
1: 죄인임이 조명된 거죠.
0: 맞죠?
1: 똑같은 율법을 통해서.
0: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거구나.
1: 아멘.
0: 요걸로 가는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와 사랑을 의존해가지고만 내가 살수 있다. 이게 영생이고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1: 아멘.
0: 왜냐하면 아담이 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한 거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 죄를 짓지 않으려면 나의 의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가야지만 절대로 하나님께 불복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1: 네.
0: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뭘 계속 깨닫게 만드냐면 이런 죄인인데 왜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만 계속 깨닫고 가는 거예요.
1: 네.
0: 그걸 보고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화의 내용은 그래서
1: 아멘.
0: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만이 나는 필요한 죄인이구나. 이걸 처절하게 깨닫고 나의 의를 다 내려놓고 부인하는 것. 그게 거룩에 완성될 수 있는 밑거름이고 그 삶을 이 땅에서 살라라고 한게 성도의 삶이다. 그게 거룩이다. 거룩이란 개념이 약간 다르죠.
1: 네.
0: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 아,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구나 내가.
1: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0: 근데 왜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 사랑 느끼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이루어져 가는 게 진짜 성화라는 거죠.
1: 그래서 나는 주 없이 살수 없구나.
0: 그래서 우리 수련회 가면 낙심하잖아요. 그걸 결심했는데 안 되잖아요.
1: 맞아.
0: 근데 그게 은혜예요.
1: 그게 바로 된 거죠.
0: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1: 난안
0: 안 되는데,
1: 되는구나.
0: 근데 왜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그 아들 주시면서까지 나 같은 인간을 살려주셨을까? 사무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만이 거룩을 완성할 수 있다. 그게 성경을, 율법을 제대로 보는 관점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1: 아멘. 오늘 성경을, 율법을 제대로 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복음 메시지를 다시 접하게 된것 같은
0: 네.
1: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주 없이 살수 없고,
0: 아멘.
1: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모든 놀라운 순간이 은혜일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가는 것이 이 생에서의 여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방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라디오 성경본부 오늘도 너무나 귀한 시간 가졌는데요. 우리가 좀 목사님 아쉬운
0: 네.
1: 인사를 해야죠.
0: 오늘이 마지막 성경 공부 시간이죠?
1: 네, 다저 때문입니다.
0: 아닙니다.
1: 제가 이제 7월 1일자로 이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게 돼서 사역지를 이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라디오 성경 공부는 이제 여기까지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목사님, 저하고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방송을 다양한 시간대에서 함께 해주셨는데, 잠시 이제 쉬시게 됐는데, 소감 혹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PD님이 앞에서 너무 반응을 잘해 주시고 또 중간중간에 멘트를 해 주시는 게 너무 정확하고 집요하게 날려주셔서
1: 전 못 알아들으니까요.
0: 사실은 이 공부 시간이 좀 풍성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0: 저도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들어주시고 또 은혜 받으셨던 많은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뭐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그래서 성경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되냐.
1: 그렇죠.
0: 좀 이런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거룩을 완성해가는 성도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성도의 길을 걷다가 또 좋은 날 다시 만날 수 있으면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아니면 천국에서 또 만나면 되죠, 우리.
0: 네.
1: 그렇습니다. 라디오 성경 공부 참 여러모로 여러 시간대에 큰 사랑을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가지고 왔던 그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지 하나를 품고 우리 이제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의 성경 공부 목사님, 예수 생명교회 구승일 목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세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대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 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립니다.

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54-0091번 010-41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제주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합시다. 예수님이 지난주 설교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해결책, 답되심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합시다. 주님이,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정답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시간 은혜로 따라오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우리는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고백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부터요, 그 다음 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고백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고백인데요, 살펴보기 앞서 먼저 한 목소리를 읽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진한 것이만 이는부터 읽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멘.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신학적인 용어로, 여러분 어디 가서 좀 있는 척 하세요. 뭐라고 하냐, incarnation,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성자는 한자로 어떤 성자이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성자가 들어있는 말을 많이 만나게 돼요. 예를 들면 성경, 성전,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거룩할 성자를 따서 거룩한 경전이에요. 성전은요, 이곳, 즉 거룩한 전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지요. 여러분은 거룩한 물이에요. 이처럼 많이 사용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성육신의 성자는 거룩할 성자가 아니라 보다시피 이룰 성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은요,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러니까요, 인간의 힘, 사람의 힘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르게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아시지요? 낳고가 계속돼요. 여러분 몇 번 등장하는 줄 알아요? 사람의 숫자가 42명 등장하는데요, 낳고가 처음부터,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39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맨 마지막 16절에요 갑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님께서 자식을 낳아야 하는데, 보세요, 16절에 주어가 바뀌었어요. 동사가 달라졌어요. 누가 주어예요? 16절 보세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앞에서는 다 낳고였는데요, 16절에만 예수가 나셨대요. 여러분 누가 주어지요? 누가 주어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나신 거예요. 이는 예수님이 우리와 다르게 십팔절의 고백처럼요, 성령으로 잉태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요, 특징이 있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요,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짜자잔 하고 큰 어른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고요,

말 못하고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갓난아이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요. 배고픔도 피곤함도 아픔도 졸림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느끼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요 가장 낮은 이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성육신을 정리하면 예수님은요 그래서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십니다. 믿으시지요?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셨는가? 여러분, 스캔들 같잖아요. 처녀가 애를 뱄어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니까요. 어떻게 믿어요? 이거 복음 전파의 걸림돌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 남자 성도님께서 아내의 강력한 권유로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했답니다. 얼마나 낯설고 어색해요. 그래도 아내 얼굴 보고 애들 좋아하니 열심히 예배에 나가셨답니다. 착하지요? 안 착해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시다면요 부디 부디 잘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에서 와봤더니 목사님 말씀이 참 좋은데 가끔 못 믿겠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더래요. 아, 성경 읽으라고 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상식밖의 얘기가 간혹 등장하더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여러분 어색한데 외우긴 뭘 외워요. 따라 읽었죠. 읽는데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영어로 virgin이라고 나와 있는데 처녀에게서 아기 예수님이 나셨대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더래요. 그래서 강력히 권한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여보, 나 솔직히 못 믿겠어 하고 아내한테 고백하셨대요. 그랬더니 아내 집사님이 버럭 소리를 내시며, 여러분 화낸 거 아니에요? 소리만 내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믿어! 아니 당신이 요셉도 아닌데, 요셉도 믿는데 왜 당신이 못 믿어? 당신이 마리아 남편이야? 여러분, 마리아 남편 요셉도 믿는데 당신이 왜 못 믿어? 맞는 말이긴 한데요, 사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 세상으로 따지면 스캔들 같은 이야기, 이걸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 이게요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논쟁도 있었고 이단들의 다양한 해석도 존재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여기 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요 아담의 후손, 본질적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싹시 사망이니 우리는 결코 피할 수 없이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세상은 잘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 선한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데 하나님은요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게다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라고도 말씀 안 하시고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고, 그리고 가장 크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흠 없는 어린 양이 주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죄의 후손이셨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흠 없는 어린 양, 구원자는 될 수 없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해되진 않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명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한다와 동의어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지성을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힘, 이성을 주신 분 맞고요, 사용하시는 것을 권하시는데요, 그러나 때로는 주님은요 우리의 이성과 이해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상식을 넘어 이치와 이해를 넘어 한계를 넘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뛰어넘었으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상식으로 하면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 이해를 넘어서시는, 지성을 넘어서시는, 한계를 넘어서시는 주님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주의 설교가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으로 인해 전능의 정의를 바꾸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전능이 어떤 뜻인가요? 힘이 있다, 온 힘을 가지고 있다, 온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고대 구약시대에는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의 뜻이었답니다.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이요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두려워할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크신 분이 가장 악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전능의 뜻을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뜻이 바뀌었냐?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게 전능이고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을 용서하는 것이 전능이래요. 주님이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이해와 한계를 넘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붙들리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젠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와 똑같은 나약한 인간,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이유가 제게는 큰 은혜로 다가와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속으로 답해 보세요. 질문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고통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작년 제가 이맘때요 임플란트를 5개를 했습니다. 근데요 치과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프실 거예요. 근데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저분은 나를 모른다, 내 속을 모른다, 내가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여쭐게요. 저는 여러분을 잘 알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저에게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대학 시절 IMF를 겪으며, 유학 시절에 이런 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며, 개척교회 시절, 그리고 아이들 아플 때 모든 고통 가운데 기도로 직접 이겨내신 서사가 있어서 목사님 좋대요. 저한테 서사가 있어서 좋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셨냐면 이랬어요. 그래서요 목사님, 다른 어떤 목사님보다 우리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하시고 더 잘 기도해 주셔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저도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전부를 다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셔서 배신당하시고 버림받고 조롱당하시며 십자가의 극한 육신의 고통을 당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느라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하는 영적 고통까지 당하시는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다 아셔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 말씀처럼요 주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가사가 이래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부분은요 우리 고백이고요, 뒤에 후렴은 예수님의 반응, 리액션이에요. 가사가 이래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과 형편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세요. 아픔을 아시고요. 연약함을 아세요.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하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그 사랑 붙잡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길 원합니다. 두 질문의 공통점을 찾으셨어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는가? 왜 어린아이로 잉태되셨나? 동일한 답을 찾게 돼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신경으로 돌아갈까요? 우리 사도신경 인은부터 다시 살아나시며까지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아멘. 여러분,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고요? 저는 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너무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의 고백 속에 빠져있는 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애 동안 복음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던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이요, 사도신경에 단 한 글자도,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셨어요? 하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내시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의 내용들이요, 정말 한마디도요, 한 글자도 사도신경에 고백이 되지 않아요. 쓰여 있지 않아요. 왜죠? 왜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오신 생애의 목적이요, 예수님의 생애의 초점이요, 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모든 이유가요, 딱 하나, 우리 살리시는 일 그거 하나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함께 고백하며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인자가 오신 이유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 그 한 인생의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드디어 교회 옆 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시며 얼마나 애쓰며 수고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릴까요? 이 길이 난 다음에 그동안 오라동 사람들이 얼마나 갇혀 지냈는지요. 인도가 없어서 못 다녔는지 사람들이요, 오라동에서 밖으로 얼마나 걸어다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은 사람이요, 아침이고 밤이고 낮이고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요. 여러분, 제가 목양실에 서서 기도해요. 다 우리 교인되라. 아, 근데 그 중에는요, 또 걸어가다가 교회가 이쁘다고요, 이렇게 크고 이쁜 교회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냐고 하시며 들어와 교회를 걷고 구경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월요일은 무슨 날입니까? 목사님? 잘 아시네요. 근데 제가 또 나왔죠. 월요일 날요, 화단에서 몇 분의 성도님들이 화단에 꽃에 물을 주고 계신 거예요. 아이, 꽃에 물을 주시는데 어떤 분이 꽃인지 어떤 게 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답게 섬기시는지요. 그래서 제가요, 물 두 병 들고 내려가가지고요, 물 한 잔 드시고 하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오셨는지 진짜 홀연히 5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이요, 갑자기 그 앞에 나타나셨어요. 아, 그리고요, 여러분, 갑자기 그분이 눈시울을 붉히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40 넘은 남자가 울잖아요. 추해요. 매주 우는 목사님도 계시는데요, 50 중반의 어떤 남자분이 우시는데요, 적잖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창시절 기상청 옆 제주중앙교회를 2년 다녔습니다. 가끔 힘들 때 살며 교회가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보고 싶었는데 찾을 길이, 찾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길이 좋아 걷다 예뻐서 모에 끌린 듯 들어온 교회에 그렇게도 찾던 오래전 제주중앙교회 현판이 자신 앞에 턱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앞에, 제주중앙교회 현판 앞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분을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근데 목양실에 와서 다시 기도하는데 제 입에 이런 고백이 돼요. 이 길이 난 건 그 한 영혼 때문이라. 그날 그 성도님들이 섬김 화단이 한 영혼 때문이라. 월요일임에도 내가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 한 영혼 때문인지라.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도 주님이 한 영혼 때문이라. 주님의 그 한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한 영혼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요즘 형편 어떠십니까? 혹 눈물 흘릴 일 있으세요? 혹 넘어질 일 있으세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무엇 붙잡고 일어나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고 배신당하고 조롱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인생이 여러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잘 아십니다. 대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아파하시고 여러분처럼 고통하시며 여러분을 사랑으로, 축복으로 알고 계십니다.

0: 저는 예수님을 대할 때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제가 저를 너무 잘 아는데 저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산을 넘고 이해를 넘고 한계를 넘어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애쓰시며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명심하고 붙잡으세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믿으세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의 전생을 내어줄 만큼 존귀한 가정이요 존귀한 자녀요 존귀한 심령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붙들려 오늘도 담대히 승리하시는 우리 제주종의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제주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은혜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너를 바라보며 나는 기도했지. 오늘 하루 사랑하는 날 되어지도록, 사랑할 수 있으므로 기쁜 날 되도록. 오, 세상이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

해외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54-0091번 010-41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에 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엔비디아 사장인 젠슨 황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토크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우리 사회는 AI 시대를 살아가며 혁신과 실력을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데 젠슨 황은 또 다른 태도를 중요시 생각하며 나눴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과 만족을 키우고요. 나누는 삶을,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더 큰 가치로 만들고, 또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이 미래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고, 또 함께할 때 더 멀리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듯 했어요. 지금 끝인 것 같은 상황에도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부족함을 채우며 더불어 함께 손잡고 나아가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요.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손잡고 함께 가세요.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오늘 송정미 지금 여기에 문을 열었습니다. 조금 느리고 또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부르신 그 감격을 붙잡고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향하여 우리가 더불어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들, 동료들, 또 교회에 또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빨리 갈 수 있고 또 혼자 편안할지 모르겠지만요. 어렵고 힘든 상황도 서로 기다려주고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함께 갈 때 더 멀리 오래 갈 수 있음을요. 한 손은 주님 손잡고 또 한 손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의 손잡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신현미의 찬양을 함께합니다.

지난 위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안성진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피아워십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과 세 곡을 연결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찬송가를 들으면 들을수록 또 부르면 부를수록 그 안에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들려지는 새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은요, 만세반석 열리니라는 찬양이에요. 원 제목은 Rock of Ages. 네, 영원한 반석이라는 뜻이죠. 이사야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Rock of Ages,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영국의 톱 레이디 목사가 폭풍우 속에서 바위 틈에 숨었던 그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또 함께 나눈 곡이죠.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이 시간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계신 여러분들의 또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오는 곡이 되길 바랍니다. 데이비 클라우더가 함께 연주하고 부릅니다. Rock of Ages.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셀라의 찬양으로 함께 들은 이 곡이요. 여러분들, 저는 이 곡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요. 이 곡은 바로 19세기 중반에 인도 아삼 지방의 한 가로 부족민이 가족들의 순교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부른 고백에서부터 탄생했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이 비장한 순교 이야기는 썬더싱에 의해서 알려지고 또 윌리엄 레이러스의 편곡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고백되어지는 찬양으로 들려지고 있죠. 정말 넓고 넓은 편한 많은 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며 진리로 살아가겠다는 우리 크리스찬의 고백으로 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셀라의 찬양으로 들었고요. 앞선 곡 만세 반석 열리니 Rock of Ages 그리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In the Sweet By and By 케니 로저스의 찬양 셀라의 I have decided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들었습니다.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고 또 주님과의 그 찬양 가운데 임재로 또 여러분의 회복과 또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하면서요. 예라 월십의 찬양 우리 함께 같이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저 장미꽃 위에 이세

예람하십의 저 장미꽃 위에 있에 토브워십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아이자 61의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과 세 곡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눌 시간인데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께 소원하면서 주 이름 찬양으로 불려주는 곡이죠. Blessed be your name. 패션의 워십으로 함께 들으면서 저는 다음 주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어린 시절부터 성령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엄청난 힘의 은사를 소유했던 사람, 바로 삼손인데요. 이렇게 처음부터 완벽해 보였던 삼손은 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던 걸까요? 책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시간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감동을 따르는 삶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감동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서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넘쳐나자 겸손하지 못하고 안일함에 빠진 삼손은 계속해서 죄의 길을 걷게 됩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고난의 때든지 기도 응답 후 기쁨의 때든지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러기 위해 하루하루 힘써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도 주님께선 찾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놓치지 않고 그 이끄심대로 살아가며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첫 찬양,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가 182장, 옹기장이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감동에 따르는 자녀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미가 6장 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아,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선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어린 시절부터 성령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엄청난 힘의 은사를 소유했던 사람, 바로 삼손인데요. 이렇게 처음부터 완벽해 보였던 삼손은 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던 걸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감동을 따르는 삶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감동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서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넘쳐나자 겸손하지 못하고 안일함에 빠진 삼손은 계속해서 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고난의 때든지, 기도 응답 후 기쁨의 때든지,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러기 위해 하루하루 힘써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놓치지 않고 그 이끄심대로 살아가며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몇 가지 소개할게요. 5078번님, 대학생인 딸 방학을 맞이해서 서울에 왔어요. 온 김에 가족들과 뮤지컬도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운 추억들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 한이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가 183장 진아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718번님 사연 주셨어요. 주차 중에 방송 듣다 보니

분이 은혜로운 찬송을 듣게 돼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도 찬송 신청하고 싶은데 들려주실 거죠? 야곱의 축복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차하시는 중이었으면 이제 내리시기 막 직전인데도 받으신 은혜 놓치지 않고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선곡해서 보내드릴게요.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 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미가 6장입니다. 미가 6장.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소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아멘. 찬양 두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양 야곱의 축복 투 미니스트리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가 197장 소박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 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이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어린 시절부터 성령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엄청난 힘의 은사를 소유했던 사람, 바로 삼손인데요. 이렇게 처음부터 완벽해 보였던 삼손은 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던 걸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감동을 따르는 삶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감동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서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넘쳐나자 겸손하지 못하고 안일함에 빠진 삼손은 계속해서 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고난의 때든지 기도 응답 후 기쁨의 때든지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러기 위해 하루하루 힘써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도 예수님께선 찾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놓치지 않고 그 이끄심대로 살아가며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

그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숭실의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입니다. 오늘은 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윤리학 강의를 하면서 다루는 질문 중에 하나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도덕 원리 혹은 정의의 원칙들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좋은 덕과 성품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훌륭한 사람이란 덕을 갖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덕과 성품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교를 교회에서 종종 듣기도 합니다. 덕이란 무엇일까요? 덕을 갖추려면 부단한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한 마리의 제비가 봄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이솝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지적한 말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저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던집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지만 진실을 말하는 이가 곧 진실한 사람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진실한 사람은 늘 진실을 말한다. 약간 헷갈리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지만 진실을 말하는 이가 곧 진실한 사람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진실한 사람은 늘 진실을 말한다. 이 말에는 거짓말이나 진실을 말하는 행위가 언급되면서도 동시에 거짓말쟁이와 진실한 사람의 구분도 언급됩니다. 행위와 사람됨을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죠. 진실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거짓 없음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말쟁이가 항상 거짓말만 할까요? 그렇지 않죠. 평소에는 거짓말쟁이가 더 진실해 보입니다. 거짓말쟁이는 진실한 말을 통해 자신을 진실한 것처럼 위장을 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남을 속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 행위만 가지고는 그가 거짓말쟁이인지 진실한 사람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진실한 사람이란 진실이라는 덕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그의 성품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갖는다고 해서 그 순간에 그가 곧바로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의 삶을 살면서 진실을 살아낸 사람, 그래서 진실이 몸에 밴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덕의 특징은 중용에 있습니다.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가 중용입니다. 중용은 관역에 적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수치심을 안다는 것은 지나친 부끄러움과 파렴치함의 중간입니다. 둘 사이의 산술적 중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성격에 맞는 적절한 지점에 중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땅히 부끄러워할 일에 수치심을 느껴야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일에는 당당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것은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분별력은

0: 지식이 아닙니다. 법전을 달달 외운다고 훌륭한 판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분별력을 갖추어야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분별력은 현실을 면밀히 살펴보고 깊이 생각해서 제대로 따져봄으로써 형성됩니다. 자만서에서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구분하는데 이 가운데 명철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을 갖춘 사람이 어른입니다. 존경받는 신학자 하워 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내 나이가 76이지만 내가 어른이 되었는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하지만 받은 성품의 소유자라야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덕을 갖춘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다. 믿는 자는 모두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 숭실의 시간.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브라질 아마존강은 세계 최대의 하구를 가졌습니다. 7만 평방킬로미터나 되기 때문에 양쪽 언덕은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처음 이 하구에 가본 사람들은 강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바다 한복판에 있는 줄로 착각하기 쉽다고 합니다. 대서양에서 폭풍 때문에 오래 표류한 배 한 척이 식수를 구하기 위해 겨우 이 하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해도상으로는 분명 아마존 하구에 도착할 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언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 다른 배 한 척이 내려오고 있었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식수를 구하고 있는데 아마존 강은 도대체 어느 쪽입니까? 그러자 그 배에서는 이런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당신들은 맑은 물 한복판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물통을 내려 뜨기만 하십시오. 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 속 배가 이미 맑은 물 한복판에 있었듯이 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는 이미 은혜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성취됐기에 우리는 이미 구원이라는 맑은 물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은혜를 구한다면 지금 물통을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요. 이미 넘치도록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물통을 내리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귀한 선물인데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며 은혜를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임스 심프슨. 그는 세계 최초로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매우 영리해서 14살의 나이에 대학에 입학해 의학을 공부하고 29살의 나이에 에딘버러 대학의 산과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외과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게 됐는데요. 그러던 중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씀에서 큰 영감을 받습니다. 의학적으로 갈빗뼈를 꺼내는 것은 매우 큰 수술인데 아담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도 못한 듯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탄성을 발했다는 말씀을 보면서 수술용 마취제 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847년 11월 클로로포름이라는 무거운 액체를 실험하게 됐고 이것을 마취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현대의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이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그가 훗날 에딘버러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한 학생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교수님의 인생에 있어 가장 가치 있는 발견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의 가장 가치 있는 발견은 나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죄인 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으며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은 그 위대한 발견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매일 매 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마을 듣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이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고백과도 같은 찬송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준비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지요. 이런 못난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놀랍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못난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함께 부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먼저 아카펠라 찬송입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들으시겠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피아노 선율과 보컬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찬양입니다. 한부영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끝으로 의정부 기독연합합창단의 성가곡 들으실게요. 성령의 힘으로.

미국에서는 해마다 미식축구를 하다가 20여 명이 사망하고 30여만 명이 부상을 당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희생자의 40%는 15에서 19살의 청소년들이라고 하는데요. 미식축구는 워낙 격렬한 몸싸움을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튼튼한 헬멧과 여러 가지 부상방지용 장비를 갖춘 채 경기에 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비는 몸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상대 선수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줄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이 만든 방비도구란 하찮은 겁니다. 율법이나 도덕이라는 의리의리한 장비도 우리 인간을 죄에서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선한 의지를 갖고 있어도 죄에서는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독생자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길 뿐이지요. 때로는 세상의 방법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외형만 그럴 뿐 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는 잠시 덮어두거나 임시 방편으로 처리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죄 앞에서 인간은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생명을 원한다면 오직 하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내가 기억하는 또 한 가지가 있으니 나 그것을 기억하며 희망을 붙든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분의 자애로운 사랑은 마르는 법이 없다. 그 사랑은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된다. 주의 신실하심이 어찌 그리도 크신지. 예레미야애가 3장 21, 22절. 어떤 상처는 다른 상처들보다 치유하기가 어렵고 또 어떤 걱정은 지속적으로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힘을 내십시오. 결코 다함이 없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며 희망을 꼭 붙드십시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시간을 보낼 때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사랑과 자비를 새로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내어드리십시오. 새로운 생각들에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만나주실 겁니다. 주님, 의심과 시련, 염려의 때에 저를 위해 항상 사랑과 자비를 새로이 공급해 주시고 매일 아침 함께하고 계심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제 마음 깊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향하신 끝없는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깊은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빠져나오려 발버둥을 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도리어 몸이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절망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철

학자가 그 모습을 보고 조심해서 걸었어야지 라며 훈계하고 지나가 버렸고, 도덕학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의지를 굳게 먹고 헤쳐나오라 라고 소리칠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가슴까지 늪이 차올라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던 그 순간, 뭍에 서 있던 한 농부가 단단한 밧줄을 던져 나그네를 아무 조건 없이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던 죽음의 자리에서 오직 위로부터 내려온 밧줄 덕분에 마침내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우리가 믿는 참된 구원의 신비도 이와 닮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구원은 내가 가진 지식이나 노력 혹은 대단한 선행으로 스스로를 증명해내는 성과가 아닌데요. 죄와 절망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라는 사랑의 밧줄을 던져 값없이 건져주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지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과 삶의 무게로 낙심되고 있다면 나를 향해 내밀어준 주님의 손을 믿음으로 꼭 붙잡아 보면 어떨까요? 나의 어떠한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구원을, 그 감격을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천혜의 등산 정진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칭찬의 말을 한 사람의 모습은 겸손하고 자상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져서요, 듣는 사람의 마음에 남게 되고요. 반대로 누군가를 험담하는 사람의 모습은 거칠고 흉하게 그려져서 역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주고받을 때 말하는 사람의 영상이 서로의 마음에 깊이 그려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좋은 말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행한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쁘게 열납하시는 말과 생각을 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들도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고 마음의 묵상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길 바라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첫 찬양으로 수잔 보일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해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만 입이 내게 있다면 그 입으로 구주주신 은총을, 우리를 위로하신 그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결박 풀어주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노래 있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Back to the Bible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시편 8편 나무엔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이나 역사적 사건으로 기적과 표적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저술한 도스토옙스키는 작은 모래알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눈과 귀를 가만히 기울이면 작은 나뭇잎 하나에서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입을 열어 그 솜씨에 갈채를 보내며 감사를 보냅니다.

혈원의 꽃 예수 양재희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이라고 하는 나의 밭에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여러 종류의 씨를 뿌리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말의 씨를 뿌리기도 하고 가시가 돋친 말의 씨를 뿌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매일 어떤 씨를 뿌리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밭 모양도 달라지겠죠.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휴의 류무룡 김지현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빛 되신 주 클래식화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깊은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명기 28절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아름다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이웃들의 마음까지 즐겁게 하는 좋은 씨를 뿌리며 살자는 이야기와 함께 찬양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부족함이 많지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빛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고 또 저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힘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그것으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과거 냉전 시대 아프리카의 한 불안정한 국가에 폭동이 일어나면서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현지 반군들은 외국인들을 인질로 잡고 건물을 약탈하기 시작했는데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의 한 그 대사관 건물 앞까지 반군들이 들이닥쳐서 총을 쏘며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때 대사관의 한 외교관이 성격 급한 반군 지도자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는데요. 무기도 없는 맨몸이었습니다. 반군이 외교관의 가슴에 총구를 탁 겨누었는데 외교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겨눈 그 총구는 나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와 그 군대를 향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다치는 순간 당신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상대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 나라의 명령을 수행하는 대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당당함과 배후에 있는 국가의 힘 앞에서 반군들은 결국 총을 거두고 물러갔다고 하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주님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환경과 두려움으로 복음 전도자들을 계속 위협하겠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선포할 때 사탄은 우리 배후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주 최고 권력자의 권세를 위임받은 그런 사람들임을 잊지 말고요. 반군 앞에 외교관처럼 당당하게 세상으로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과 함께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원데이 워십의 하나님의 대사, 제이어스의 예수의 이름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냄을 받은 70명의 제자들은 각 마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귀신들이 주의 이름 앞에 항복하는 것을 체험하고 기뻐했던 것을 알 수 있죠.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듯이 사탄이 추락하고 항복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전도자들이 갖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힘은 화려한 언변이나 거창한 몸짓에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님께서 믿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신 권능이고 복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 조선시대 왕의 명령을 받고 지방으로 파견된 암행어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허름한 혼니부를 걸치고 다 떨어진 집신을 신은 초라한 나그네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고을의 탐관 오리들이나 또 포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연약하고 뭐 허름해 보이니까 비웃음이 나올 만큼 연약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품 속에서 청동으로 만든 작은 마패를 딱 꺼내들고 암행어사 출두야 라고 외치는 순간 상황은 180도 뒤바뀐다는 것이죠. 그 마패에는 조선 국왕의 이름과 권위가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을을 호령하던 그 사또가 보좌에서 내려와서 땅에 엎드려서 아이고, 시퍼런 칼을 들고 있었던 포졸들이 무서워서 무기를 다 던져버리고 항복을 하며 아이고 하게 되죠. 어사 개인의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 마패 뒤에 서 있는 왕의 권력이 사또와 포졸의 권력보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도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그들은 돈주머니나 배낭도 없는 연약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품에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영적인 마패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세상의 어둠과 사탄의 세력이 결박되는 이유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임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선포하며 그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다윗의 장막에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슈아그림의 복음.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시와 그림의 복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밀림의 왕 사자들이 지배하는 숲속 가장자리에 겁 많은 양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양은 늘 사자나 늑대가 나타날까봐 벌벌 떨면서 숨어서 지냈고, 풀 한 모금을 또 한 모금 또 물 한 모금을 먹고 뜯을 때도 사방을 경계하느라고 굉장히 바빴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양이 불쌍해 보여서 외형은 그대로 부드러운 털을 가진 양으로 두었지만 그 안에 천하무적 사자의 심장과 능력을 통째로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안에는 사자를 제어할 힘이 있으니 당당하게 나아가거라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 양은 반신반의하면서 한번 이렇게 쭈뼛쭈뼛하면서 들판으로 나가봤습니다. 멀리서 무서운 이리가 거지면서 이렇게 다가왔는데요. 순간 양이 자신도 모르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사자의 포효 있죠. 울음소리를 지르면서 하면서 발로 땅을 팍 찹니다. 그때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냥 했던 이리가 그 기세에 눌려서 꼬리를 내리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버렸고요. 양은 자신 안에 숨겨진 그 권능이 진짜임을 깨닫고 기뻐 외쳤다고 해요. 단순한 예화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셨지만 동시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양처럼 보이지만, 겉은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사자이시죠. 그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권능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위협하던 영적인 원수들이 낑낑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피아 월십의 빛의 사자들이요. 예람 월십의 사자와 어린 양.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피아월십의 빛의 사자들이요, 예람월십의 사자와 어린 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더니 사탄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항복한 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도요, 이 제자들의 모습에 정말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이 100% 죄인인 인간은 악인이 성공할 때 화를 내고 악인이 실패할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먼저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회개한 사람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가 먼저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랜 옛날 한 악독한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던 청년이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청년은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나라에 경사가 있어서 왕이 특별 사면령을 내리게 됩니다. 교도관이 청년의 방에 찾아와서 왕의 도장이 찍힌 사면장을 보여주면서 네 이름이

파면 명단에 기록되었다. 너는 이제 자유야! 라고 말해줬는데요. 청년은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근데 옆방에는 자신을 배신하고 괴롭혔던 조직의 두목이 갇혀 있었는데 그 두목에게는 청년과 반대로 사형이 집행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는데요. 만약에 이때 자신은 이제 사면됐고 저 나를 괴롭히던 저 두목은 사형 집행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청년이 교도소 문을 나서면서 이야 나를 괴롭히던 저 악당이 드디어 사형을 당하는구만 와 통쾌하구만 이러면서 원수의 멸망만을 기뻐하느라고 바쁘다면 과연 그것이 온전한 기쁨일까? 주님은 그걸 묻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청년이 진짜 소리 높여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은 두목이 사형당했다 뭐 이런 교회 통쾌하고 거기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죽어 마땅했던 내 이름이 사면 명단에 올라가서 내가 살게 되었구나 내가 자유를 얻게 되었구나 라는 그 은혜의 사실 그 하나를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귀신이 쫓겨나고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와 통쾌하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보다는 더 본질적인 기쁨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의 은혜로 인해 가장 먼저 기뻐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믿는 성도의 참된 기쁨은 원수의 멸망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자신의 구원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요 우리에게 기쁨이 혹시 없는 건 아니세요? 구원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마커스의 구원의 반석, 지선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마커스의 구원의 반석, 지선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보석 수집가가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아주 신기하게 빛이 나는 야광 유리 구슬을 발견하게 됩니다. 밤이 되면 스스로 빛을 내는 신비한 구슬이었는데요. 수집가는 신이 나서 우와 내가 대단한 보물을 찾았다 라면서 동네방네 자랑을 하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를 잘 아는 현명한 보석 감정사가 찾아와서 그의 주머니에 조용히 진짜 값비싼 다이아몬드 하나를 쓱 넣어주면서 이보게 자네가 가진 야광 구슬은 잠시 빛을 낼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닳아 없어질 모조품이라네. 그것이 빛난다고 너무 흥분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자네에게 지금 준 이 다이아몬드와 공인 감정서를 보고 기뻐하게나. 여기에 자네 이름이 보석의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네. 자네가 진짜 기뻐야 할 것은 그냥 그 야광 밤만 되면 좀 빛나고 나중에 없어질 아무것도 아닌 모조품 그것이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이 영원한 보석이 자네 것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성경의 제자들처럼요 귀신이 쫓겨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신기하고 짜릿한 사역의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역의 도구일 뿐이지 영원한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미련하게 보는 그 회개와 구원이라는 진짜 다이아몬드, 그 현명한 보석 감정사가 주머니에 쏙 넣어준 아무것도, 뭐지? 너무 쉽게 얻었는데?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회개와 구원이 진짜 다이아몬드라는 거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영원한 가치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어노인팅의 나 기쁨의 노래하리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오겠습니다.

네, 어노인팅의 나 기쁨의 노래하리 힘차게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적인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간신히 구명보트에 올라타 살아남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바다에서 거대한 배가 막 두동강이 나며 쾅쾅 소리를 나면서 가라앉고 있었고요. 배에 남아있었던 수많은 탐욕스러운 부자들과 악한 이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바닷속으로 풍덩풍덩 떨어져서 사라져가고 있었는데요. 보트에 탄 여인은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 저 악한 사람들이 결국 벌받는구만 하면서 고소해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오히려 차가운 바다를 바라보면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저들과 똑같이 추악하고 이기적이었던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안전한 보트에 타게 되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 여인의 기쁨은 악인의 파멸을 구경하는 잔인한 기쁨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방주에 자신의 이름이 올려진 것에 대한 겸손한 감사의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악인들이 무너지고 심판받는 것 보면서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는 교만한 정죄나 통쾌함이 아니라는 거지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비밀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지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겸손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났음을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나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오직 은혜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고백했던 성경의 겸손한 회개와 감사가 믿는 성도의 마땅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예수전도단의 내 주는 구원의 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한나 진행의 저 주화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우입니다. 6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6년의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도 하네요. 어떻게 지냈는지 돌아보면 때로는 만족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쉽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럽다고 해도 좀 더 높은 기준이나 다른 시각으로 보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요. 완전한 삶이라는 것은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변하고 바뀌는 수많은 기준과 시각 중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지난 6개월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정말로 우리의 영혼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그래서 힘을 내어서 주님을 구하고 또 구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 어떤 열매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와 연합하신 주님은 결국 우리가 그렇게 주님으로 채워져가는 주님을 닮은 열매가 되게 하시지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함께 하시지요.

세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강찬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리고 조준모의 그의 생각.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전은주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자 또 전부가 되시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서 또 그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씩 조금씩 더 알아가며 조금 더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주리의 예수 따라가며,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 그리고 김석균과 나윤선이 부르는 사랑의 종소리, 세 곡 이어서 함께 하시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편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몸을 바위에 숨겼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반석이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또다시 시작되는 쫓기는 하루였지만 때로는 살아갈 소망조차 가질 수 없을 때에도 마음을 부여잡고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시편 61편 2절 말씀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두운 바위 틈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지내던 다윗에게 환한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온 새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그 힘든 마음 때문에 자신이나 누구를 탓하기보다 마음을 일으켜 피난처이신 주 반석으로 달려가 그 위에 서야겠습니다. 더 흔들리지 않도록 말이지요. 그림자가 길어지는 저녁일지라도 혼자 웅크리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겁고 긴 그림자도 내가 일어나 달리면 달립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시편 18편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지금 좁아진 형편 사이로 시온의 대로를 여시는 분은 주 당신이십니다. 아멘.

윌러브의 찬양으로 아름다운 나라 보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곡의 찬양, 수원성결교회 여성중창단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리고 예찬 남성중창단의 영원히 찬양 드리세, 두 곡 함께 하시죠.

예찬 남성중창단의 영원히 찬양드리세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레이스 투 유, 원래 항상 인사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금 더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진행하는 그레이스 투 유는 여기까지이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또 다른 PD가 여러분을 만나 뵐 예정입니다.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극동방송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내드릴 두 찬양은 옹기장이의 사랑해요 아름다운 이름, 그리고 소마 트리오의 연주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두 찬양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의 임재 안에서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청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땅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달빛과 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아이자의 시스트완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앨범 경외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잘 계셨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 주일 강중현의 달빛과 스펠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못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일주일 만에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아이자야 61의 이 하나님 나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향한 이 힘찬 찬양이 우리 삶에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달빛과 스펠 토요일 주일 순서는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 날은 예배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 찬양곡들로 우리나라의 예배 선교팀, 예배 찬양팀들 내 곡들로 한 시간 동안 꾸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곳,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시죠.

아가퍼 워십의 주님 뭐하라 말할까요? 들려드렸습니다. 이 노래하시는 분의 목소리, 예, 마지막에 이 떨림을 들으면서 우리는 세상이 알수 없는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 감동은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거나 아니면 어떤 연민을 느끼거나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애절함을 느끼는 것이 전혀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이 짧은 떨림의 고백 안에 이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과 그 다음에 불안함과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불완전한 상태인 내게 여전히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그 주님, 그리고 처음부터 어찌 보면 일그러져 있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주님, 그것을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알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이 사랑, 세상에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찬양 들었습니다. 또 한 곡의 찬양 들을까 합니다. 윌러업의 아름다운 나라 들려드릴게요.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를 짓지 않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죄는 더욱 깊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백성들이 빛을 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쇠사슬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움과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입니다. 나를 묶어서 내 양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마귀에게 끌려 다니게 했던 그 모든 죄의 사슬이 풀려 해방된 것입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이코브 워십의 나의 거친 마음에였습니다. 구원의 다른 이름은 자유다. 아, 맞습니다. 어떤 분의 노랫말의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껍질 속에서 나는 울고 있었다라는 가사가 있었는데요. 갇혀져 있는 그 상태에서 바깥의 세상을 모르고 참된 세상을 모르고 참된 자유를 모르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울고 있었던 그 모습이 좀 상상이 돼서 그 가사말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뜻과 안 맞아서 또내 뜻대로 안될 때는 그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오히려 부담으로 생각할 때도 있어요. 아,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이런 거 있죠. 그런데 말씀에도 있지만 내 맘대로 하고 있는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너무도 부정확하고 너무도 제멋대로 인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또내 스스로는 나를 또 인정하고 싶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나라는 껍데기 안에, 그 올무 안에 갇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안정, 우리의 결국 평안을 우리한테선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유다. 맞는 말인 것 같죠? 또한 곡의 찬양 듣겠습니다. 어노인팅의 찬양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어노인팅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24시간 복음 방송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달빛 가스펠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계신 곳에서 주로 이제 문자 사연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계신 곳에서 은혜의 이야기 나눠주셔도 되고, 기도의 제목 올려주셔도 되고, 신청곡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은 토요일에 일괄적으로, 방송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올려주신 사연은 이제 오는 주 토요일 날, 다 모아서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연을 올려주시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 이 달빛 가스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들과 생각들을 올려주시는 분들의 내용이 참 따뜻하고 또 함께 기도하게 되는 그런 사연들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그냥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에 나눠주시고 또그 나눔으로 풍성해지는 달빛 가스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팀 누워십의 찬양 듣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팀 러거십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앰브러십의 주 임재 안에였습니다.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만나고 있는 강중현이고요. 오늘 또 시간을 좀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드리고 찬양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려고 합니다. 어제 방송 말미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6월 마지막 제주를 보내며 우리는 너무 오래된 시간의 이야기들이라 옛날 이야기들이라 알고는 있지만 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생각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달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6.25의 전쟁,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회 변화 속에서 오늘날의 이 나라로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 허락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축복으로 허락하신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겸비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드리며 나갈 때 주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요, 예라모십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또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오늘은 지나온 반년을 감사하고 또 다가올 날들을 기대하며 시작하는 6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2026년의 딱 절반을 매듭짓는 시간입니다. 네, 지나온 6개월을 가만히 헤아려 보면은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또 세밀한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셨는데요. 비록 지난 반년 동안에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거나 또 마음에 응어리진 그런

아픔이 남아있을지라도 다가올 전반전보다 더 멋진 후반전을 예비하고 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은 벌써 기쁨으로 설렙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새일을 행하실 주님께 최고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실 준비를 하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시간 출발합니다.

뒤돌아보면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혜 자국이 가득하고 올려다보면 하늘마다 주님의 사랑 눈빛이 머물러 있습니다. 낙심하여 주저앉았던 자리엔 위로의 손길이 계셨고 눈물 흘리던 밤에는 고요한 평안으로 안아주셨으니 지나온 반년도 다가올 내일도 내 삶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힘들지만 또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다 보니 벌써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반년 잘 지내왔습니다. 또 무엇보다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고단하실지

0: 그 모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요.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창세기 제43장. 그 땅의 기근이 여전히 극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무고 바닥이 나니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너희는 다시 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거리를 조금 사오라 하고 말했다. 이에 유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동생을 데려오지 않는 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의 동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당신에게 필요한 먹을거리를 사올 것이나 당신이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너희의 동생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는 한 너희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어찌하여 너희는 한 동생이 너희에게 도우 있다고 그 사람에게 일로 바쳐서 나에게 이 고통을 안겨주었느냐 하고 다그쳤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 관하여 또 우리의 친척에 관하여 캐묻되 너희 아버지는 살아있느냐 너희에게 동생이 있느냐 하고 물었고 우리는 그에게 그 묻는 말에 사실대로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닷없이 너희의 동생을 데려오라 하고 말할 줄이야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이어서 유다가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우린 동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당장 갈 것이니 그리하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 것들이 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를 지킬 것이니 아버지는 그에 대한 책임을 내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와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영원토록 죄를 지을 것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리지 아니하였으면 지금쯤 두 번을 갔다 왔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너희는 이 땅의 소산 중 좋은 것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사람을 위한 뇌물로 가지고 갈지니 곧 박하와 울과 향로, 몰약, 호도 편도를 조금씩을 가지고 내려가라. 또 너희는 너희 손에 갑절이 운을 챙기되 그들이 너희의 자루 입구에 도로 담은 은도 챙겨서 돌려주어라. 아마도 그것은 실수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동생도 데리고 그 사람에게로 다시 가라. 샤따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오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너희에게 돌려보내시기를 바라노라. 나로서는 내가 이뤄야 한다면 이루리라. 이에 그 사람들이 그 뇌물들과 갑절이 은을 챙겼고 베냐민까지 데리고서 애굽에 내려가 요셉 앞에 섰다. 이때 요셉이 그들과 함께 온 베냐민을 보고 자기 집 총지기에게 분부하되 이 사람들을 집안으로 모시고 짐승을 잡아 상을 차리라. 이 사람들이 낮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 그 사람은 요셉이 명한대로 행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 안으로 모셔두렸다.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자 몹시 두려웠다. 그리하여 그들은 전에 우리의 자루 속에 되돌려진 그 은전들 까닭에 우리가 안으로 끌려왔도다. 틀림없이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

양식을 살 다른 돈도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우리의 은을 우리 자루에 담아 놓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가 이르되 너희에게 평화 있으라. 너희는 겁내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놓어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의 은을 내가 이미 받았다. 그리고서 그 사람이 시므온을 꺼내어 그들에게로 데려왔다. 그 사람이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였고 그들이 나귀들을 위해서도 여물을 내주었다. 정오에 나올 요셉을 위해 그들이 레물을 준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거기서 정심을 먹을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이윽고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가져온 레물을 그에게 바치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이때 그가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서 너희 아버지 곧 너희가 나에게 이야기했던 그 로인이 평안하시냐? 그분은 아직 살아 계시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되 당신이 종 우리 아버지에게 평화가 있으며 그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고 말하며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가 눈을 들어 자기의 동생 곧 자기 어머니의 아들 베냐민을 보고서 이 사람이 너희가 내게 말한 너희의 막내 동생이냐 하고 묻고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란다 하고 말하였다. 이때 요셉이 자기 동생을 향한 감정이 끌어올라 당황한 나머지 울 곳을 찾아 굽히 골방으로 들어가 거기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 감정을 억제하고서 음식을 차리라 하고 명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그를 위한 상을 따로 그 형제들을 위한 상을 따로 그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을 위한 상을 따로 나누어 차리니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더불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의 금기였다. 마침내 그 사람들이 그의 앞에 앉혔는데 그들이 나이 순서대로 마디부터 막내의 순서로 앉혀지자 그들이 놀라서 서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숨기는 이가 요셉 앞에서 몫을 나누어 전해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섯 배나 주었다. 이에 그들이 그와 함께 마음껏 마시고 취하였다. 지금까지 창세기 43장 3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호 여러분,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기도드리고요.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브로커들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부모 형제에게 돈도 보내드리고 전화 통화도 했지만 브로커들에게 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수료를 줘야 되고 또 나머지 돈이라도 제대로 받았으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한국에서 힘들게 일해서 안 먹고 안 쓰고 정말 보내는데 아 이건 밑빠진 덕에 물붓기구나. 이러다가는 나도 한국에서 일어나기 힘들고 우리 부모 형제에게도 이건 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위험하지만 탈북밖에는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리고 생사가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문화 중에 마장 문화가 있어요. 중국에서 저도 살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와서 할 거라고 없으니까 같은 아파트에 배송받았던 아기 엄마들이라든가 임산부, 일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심심풀이로 이 마작을 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중국 사람들도 모이고 하면서 큰 돈이 오가는 도박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주동분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만약 저의 부모, 형제, 가족 모두

를 무사히 탈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 이제 도박을 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저희 집에서 도박 조직을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박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신경을 오로지 부모 형제의 탈북에만 곤두세우고 정말 화조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저희 부모님과 오빠, 그리고 여동생 가족, 당시 100일 된 조카, 그리고 제가 탈북한 다음에 저희 부모님이 양아들을 한 명 더 키우셨더라고요. 그 양오빠까지 7명의 식구가 탈북에 성공해서 중국을 거쳐서 태국 난민 수용소까지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저는 저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정말 다급한 상황일 때는 도박도 끊고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기도하고 부모 형제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걸고 기도했는데 그 일이 해결됨과 동시에 내가 언제 그랬냐 싶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내가 북한 브로커, 중국 브로커들과 직접 통화하면서 당신들이 받는 돈 외에 별도로 내가 돈을 더 얹어줄 테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돈 때문이라도 우리 집안 식구들을 데려올 수밖에 없도록 제가 아주 주도 면밀히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이라고 그 공을 저에게로 다 돌렸습니다. 부모 형제가 안전하게 태국 난민 수용소까지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기 바쁘게 저는 다시 도박판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시 저는요, 도박에 완전히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직장 출퇴근처럼 시간을 맞춰서 출퇴근합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문제들을 회피하는데 도박이 나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그 유일한 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그날도 내가 언제 그랬냐 싶게 뻔뻔스럽게 평소처럼 당시 4살 된 저희 둘째 딸을 데리고 도박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마작은 네 사람이 있어야 놀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한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 집에서 중국 사람과 저희 부모 형제를 탈북시켰던 탈북민 브로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탈북민 브로커가 야유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이 화가 났죠. 옥신각신하다가 이 중국 사람이 주방에 가서 칼을 뽑아서 이 탈북민 브로커를 찔렀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방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눈이 아닌 귀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해진 다음에 나가보니까 피바닥이 됐더라고요. 저도 같은 탈북민이고 또 칼에 찔렸던 그 탈북민 브로커는 저의 부모 형제를 탈북시켰던 브로커였기 때문에 저하고의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중국 사람은 화가 나서 돌변한 상태인데 나도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한마디 했던지 아니면 말렸더라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내가 지금 4살짜리 딸 애를 데리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로구나. 그런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하나님이 아, 나를 교회에 다시 오라고 부르시는구나 이런 마음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도 정말 첫 번째 사건이랑 거의 비슷한 사건이었죠. 아, 이제 정말 더 이상 버티다가 다음에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부모 형제를 무사히 탈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도박을 끊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겠다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가기 시작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에 제가 동의를 못했는데요, 저는 제 죄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십계명을 보니까 걸리지 않은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감히 의자에 앉아서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큰 교회 통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죄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끊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안 놀겠다고 맹세했다가도 그 도박하는 사람들의 전화를 받으면 내가 언제 그랬냐 싶게 달려갔는데 이제 전화를 받아도
놀고 싶다는 마음이 안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으로 믿어졌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안 믿어졌고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안 믿어졌는데 그 2000년 전에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 성령으로 나의 영과 함께 고백되어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같이 죄가 많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살았던 삶이 제 기억 속에서 스크린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신혜야, 내가 중국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할 때 그때도 나는 너와 함께 했고 내가 고통으로 괴로워 울고 있을 때 그런 너를 보면서 나는 얼마나 더 마음이 아팠는지 아니? 울고 있는 너를 보면서 내가 더 많이 울었단다. 저는 방송 대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중국에 있었을 때 항상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도와줄 나의 편이 되어줄 그 누구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몰랐을 뿐 주님이 고통당하는 나와 함께 계셨구나. 사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제 신세가 너무너무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형들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21세기에 일어난 저의 이야기입니다. 인신매매 당했다는 게 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저는 그 어떤 것도 다 괜찮은데 다 용납할 수 있는데 이것만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그랬던 저였는데 이제 지나온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제가 북한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 중국에 팔려간 것도 감사,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북한에 있었던 저와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 땅에 온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과 저 북한 땅에서 예수 몰라 죽어가는 우리 2천만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 같은 자도 구원을 받았는데 저는 이 탈북민들이 저보다는 다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북민들은 북한 정권이라는 강도에게 맞아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입니다. 저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은 또 어떻습니까? 한 독재자 때문에 2천만 동포가 살아서도 지옥, 죽어서도 지옥으로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저 북한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의 영육 구원을 위해 금식하며 부르짖으라고 또 이 땅에 먼저 보내주신 강도 맞은 탈북민들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코로나 기간에 탈북민 교회들이 더 부흥이 됐다고 하면 믿어지십니까? 탈북민 신학생 자매가 자기네 탈북민 목사님 교회도 부흥이 됐다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한 6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100명이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요 우리 탈북민들은요 신앙에 목숨을 겁니다.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사람들이 누굴까요? 복음을 듣고 준비된 탈북민들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탈북민 사역을 하시다가 당장 변화가 안 보인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심고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또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아쉬워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짐을 기뻐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해짐을 감사합니다. 2026년 전반전을 보내면서 혹시라도 마음에 지친 구석이 있으시다면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새 옷을 입듯 새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분명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전반전보다 훨씬 더 눈부시고 향기로울 것입니다. 낙심은 접어두시고요. 주님이 펼치실 새날을 향해 가슴을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6월 한 달 동안 저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는 또 좀 더 싱그럽고 풍성한 은혜를 담아서 7월의 4일 첫 새벽 다시 한번 더 기쁘게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크게 웃는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평안한 주일 되십시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영국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국으로 떠났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오랜 항해 끝에 선교사는 중국에 다다랐죠. 이 항해 기간 동안 선교사는 배의 선원들과 친분을 쌓았는데요. 하루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선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토록 먼 중국까지 도대체 무얼 하러 가냐고 말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먼 땅에 혼자서 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던 선장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러 가는 거군요. 이 말을 들은 선교사는 조용히 웃으며 답하죠.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선장은 선교사 혼자서 그 큰 중국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냐며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1807년 중국에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이자 세상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한

로버트 모리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룩한 도구로 주님의 어여쁜 자녀로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보혈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그 모든 여정과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라는 고백이 끊이지 않게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인 줄을 믿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사랑, 옹기장이와 김시윤 씨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성결대학교 콰이어의 목소리로, 그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클래식 콰이어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사랑의 원자탄 주인공 천양환 목사님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나병 환자들의 발등에서 입으로 고름을 빨아낼 정도로 헌신적으로 도왔다고 하죠. 가만두어라. 아마 걱정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열왕기 하 4장 33절에 보니까 돌아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니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아이를 고치는데 어떻게 고쳤냐? 자기 얼굴을 그 아이의 얼굴에 대고 자기 눈을 그의 눈에 대고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금식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엘리사에게 나타났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했죠. 어떤 술주정뱅이 험악한 악당이었던 아버지, 도박하고 아내만 주업해놓은 사람이 하루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2층에서 어린아이들 기도를 해주면서 재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뜻하지 않게 집에 들어갔을 때 이상하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엄숙해졌다고 합니다. 내가 내 아내는 2층에서 아이들을 잠재우고 있는데 나는 층계 밑에서 가만히 서 있는데 조용한 기도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아빠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딸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엄청 충격을 받고 바깥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이상한 느낌이 자기를 휘어잡았다고 하죠. 그때 비로소 그 아빠는 내가 정말 딸을 생각해 보았나, 애들을 생각해 보았나, 아빠 노릇을 못했구나 하는 반성이 되면서 왈칵 울음이 쏟아나더랍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0: 내 어린 딸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날 어린 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예고하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오랜 옛날부터 알려주며 말하기를 나의 목적이 반드시 서리라. 내가 나의 뜻을 이루리라 하였으니. 이사야 46장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아시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도 보이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분단된 이 땅의 통일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통일이지만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이 땅에 공의와 평화가 흐르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 전에 나누었던 북에서 온 자매님이 올려드린 북한을 위한 오늘의 기도와도 같이 이 땅에 공의와 평화가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는 남과 북의 주님의 그 사랑이 증거되는 복음 통일의 그날이 머지않은 줄 믿으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2부 순서의 문을 열어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확실히 승리하느니라. 그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오늘도 이미 넉넉히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0: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성숙한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내적 외적 고난과 박해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이죠. 저자는 본문을 기록하면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단순히 지식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실제 삶 속에서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즉 기초적인 복음 진리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보며 저자는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유아기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데 미숙했습니다. 저자는 이 상태가

단순한 신앙의 약함을 넘어 장차 배교와 믿음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징후임을 분별했습니다. 이에 저자는 단순한 지적을 넘어서 목회자의 심정으로 단호하게 권면합니다. 수신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성숙한 신자가 되도록 과장된 수사법을 사용해 마음으로 일깨우며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게 하려는

지혜를 본받아 신앙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 것입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두 가지 문학적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째, 단락의 처음과 끝에 같은 의미의 구절을 반복하여 교훈을 강조했습니다. 5장 11절에 나오는 둔하다 라는 단어와 6장 12절에 등장하는 게으르다 라는 단어는 원래 같은 어원입니다. 저자는 이 반복을 통해 단순히 언어적 유사성을 넘어서 신앙의 둔감함이 결국 영적 게으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즉,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태도가 시간이 지나면 행동의 무기력함과 믿음의 정체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수미상관 구절을 활용해서 강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둘째, 저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아주 희귀한 단어를 선택하여 수신자들의 상태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두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노스로스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오직 히브리서 5장 11절과 6장 12절 딱두 곳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이 희귀한 단어를 반복 사용한 이유는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무딘 칼날이나 감각에 둔해진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로 저자는 이 단어를 통해서 수신자들의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저자는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저자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에 머무르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초보 교리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것을 기초로 삼아 더 깊은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는 여정의 출발점일 뿐 머무는 종착점이 아닙니다. 저자는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배우는 내용을 여섯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죽은 행실에서의 회개는 율법적 행위나 외식적 신앙에서 돌이켜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 세례들이라는 표현은 물로 받는 세례뿐 아니라 구역의 정결 예식 등을 포함하는 표현으로 외식적인 의식보다 내적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 안수는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임재와 사역의 위임, 축복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의 핵심이자 장차 있을 신자의 부활 소망을 포함합니다.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종말론적 확신을 의미합니다. 자, 이처럼 이 여섯 가지 교리는 신앙의 초석이며 기초이지만 저자는 여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점점 성숙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저자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 성숙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인간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지만 모든 성장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을 향한 매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신자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저자는 단순히 신앙의 열정이 식은 상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하나, 배교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자, 4절에서 6절에 보면 저자는 타락한 자들의 특징과 그들이 맞이할 결과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교회 내 명목상 신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 경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비추임을 받은 자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지적, 영적 조명을 받아 무죄의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진리의 빛을 인식하고 그것을 체험적으로 맛본 상태를 말하죠. 두 번째,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초자연적인 은혜의 선물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맛보다라는 의미는 실제적인 경험을 의미하며 구원의 은혜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성령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의 사역에 실제적으로 동참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성령의 교제 안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입니다. 말씀의 진리와 능력 안에서 참된 기쁨과 유익을 경험한 자들이죠. 다섯 번째,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입니다. 장차 임할 세상의 능력, 즉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부활의 실제적 존재를 경험한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처럼 그들은 단순히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타락하여, 즉 그리스도를 떠나 복음을 배반한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저자는 단언합니다. 여기서 타락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신앙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배교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떠나다, 배반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고대에는 왕에게 반역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배교란 단순히 신앙적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악의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뜻하는 거죠. 저자는 이러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한번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무효화하는 행위이며 회개의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다시 새롭게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의 배교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속의 토대 자체를 거부하는 아주 중대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아주 매우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 말씀은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구원의 확실성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 무호한 하나님의 진리이며 서로 모순되는 말씀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구절은 신학적 논쟁의 근거로 삼기보다는 목회자의 마음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의 의도는 교리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현재 박해와 유혹 가운데서 흔들리는 신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 경고성 권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당시 유대인 신자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외적 내적으로 매우 심각한 신앙적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강압적 박해와 사회적 배척은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혹독한 고난을 안겨주었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일은 곧 생명과 재산,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그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돌아가라, 모세의 전통으로 돌아가라 라는 유혹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유대교의 정체성, 율법의식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들이
그리스의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면 이는 단순한 신앙의 후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속죄 사역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구약의 제사 제도로 돌아가는 배교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교리적 선언이기보다는 결코 그런 배교의 길로 가지 말라라는 강력한 목회적 호소입니다. 그는 신자들이 구원의 은혜에서 이탈할 위험에서 깨어 있도록 영적 경각심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 11절에서 6장 20절 전체를 문맥 안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6장 4절에서 8절이 구원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언급한 해석이라면 그 다음에 이어질 6장 13절에서 20절에서 이어질 말씀과 모순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6장 13절에서 20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신실하게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따라서 본문 전체의 맥락은 구원의 불확실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신자들에게 확증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6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의 견인교리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도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는 은혜의 목적을 잘 보여줍니다. 경고의 말씀은 그 은혜에 이르는 통로이자 수단인 것이죠. 저자의 이런 강한 경고는 예수님의 말씀의 방식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종종 의도적으로 과정법을 사용하여 영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9절에 3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만일 너의 손이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그리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자, 이 말씀은 실제로 눈을 빼거나 손을 자르라는 뜻이 아니라 죄와 실족의 위험이 매우 심각함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죠. 저자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한번 비추임을 받은 자가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할수 없다. 라는 강한 표현을 통해 수신자들에게 절대로 배교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목회자의 마음으로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장 9절에서 12절은 영적 격려와 소망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비록 수신자들이 현재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으로 받은 자들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격려하고 있는 거죠. 6장 9절에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너희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앞서 경고한 6장 4절에서 8절의 목적이 단순히 두려움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저자의 경고는 배교자를 가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신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도록 깨우치기 위한 목회적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수신자들은 비록 영적으로 미성숙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섬김을 삶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저자는 그들의 행위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타난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결코 이를 잊지 않으심을 강조합니다. 이는 신자들의 작은 섬김과 순종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의미 있기 때문이죠. 또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미래지향적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둔한 마음과 미성숙으로 신앙적 성장이 더딜지라도 끝까지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고 격려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자신의 부족함에 좌절하지 않고 영적 성장과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성숙한 신자가 되도록 돕는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서 6장 9절에서 12절은 앞서 언급한 경고와 균형을 이루는 희망과 격려를 다루고 있습니다. 경고가 성도들을 경각심 있게 세우는 역할을 했다면 이 단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도의 성장 가능성을

0: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현재의 부족함이 최종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확신시키며 믿음과 사랑 안에서 지속적인 성숙을 추구할 것을 권면합니다. 따라서 6장 4절에서 8절의 엄중한 경고와 6장 9절에서 12절의 격려는 서로 보완되며 하나님은 신자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배교하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28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지하게 하늘에 가끔씩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어제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북도에서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함경도에서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 21도, 신의주와 개성, 강릉, 대전, 광주, 목포, 제주가 19도, 평양과 함흥, 춘천, 부산 18도로 보이고요. 청진과 대구, 여수가 17도, 강계가 16도, 포항이 15도, 해산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2도, 개성과 춘천, 대구, 광주, 평양이 30도로 보이고요. 강계가 29도, 신의주와 함흥, 해산이 28도, 강릉과 포항,

목포가 27도, 여수 26도, 부산과 제주가 25도, 청진이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가득해지겠는데요. 반면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서해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까지 강건하고 건강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목사님의 말씀과도 같이 세상 그 어떤 풍파와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고정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그런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 영혼의 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우리의 피로를 아시고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께 나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사랑을 늘 기억하고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비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골짜기품으로의 청자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고별 설교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선택의 시간을 허락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24장 14절 이후부터 등장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습관, 그리고 관습, 몸의 배인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타성에 젖게 하는지를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유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실한 선택을 촉구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쉽게 말하면 흑백 정확하게 결정을 해라. 하나님을 선택하든 아니면 너희들이 섬기던 그 이방신과 우상을 선택하든, 중간지대에 머무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가장 불확실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갈멜산의 엘리야와 같은 그런 강함이 최소한 여호수아 24장에는 여호수아의 위치에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의 가장 위대한 명령어 같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모두가 떠나가고 모두가 반대하고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만

0: 하나님을 섬길 것임을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과연 우리에게 이런 용기가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나는 I am a Christian임. 그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 당당함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세상적으로 많이 알려진 연예인이다 보니 술자리에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꼭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분위기에 편승해라. 이 분위기를 맞춰줘라. 그러니 너도 한잔해야 돼. 그럴 때 분명히 얘기를 한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 슬쩍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사회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나도 교회 장로야. 그런데 한잔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우리를 지옥 보내겠어? 그렇지만 이들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 그래,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단한 번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주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를 고백했을 때,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을 해줬고, 자기만을 위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도 강력하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하였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호수아 사후 그 이후에 어떤 리더십이 발동되더라도 우리를 지키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백성들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이 선언에 함께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기념비 돌을 세우는 장면이 24장에는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은 오늘도 I am a Christian, 그 당당함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지금까지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0431번님, 귀한 은혜의 방송 감사합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특별히 또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인터넷 홈페이지지요. 성안교회 검색하시면 설교 말씀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In Christ Alone 함께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무너진 곳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내용은의 삐삐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FEBC 곧이어서 세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1: 안녕하세요. 세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좋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장 마사회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좋은 것,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 떠오르는 해를 보며 감사 떠오르시죠? 오늘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 몸이 건강한 것이 감사가 아니겠어요? 이런저런 감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좋은 감정들 모두가 감사이니 우리 크리스찬들은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겠지요.

오늘이 6월 28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지나면 하반기 7월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개월 상반기 얼마나 잘 관리했나 돌아보시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이 한 주간 잘 설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매주 일 아침 2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는 새 주간을 맞으며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다섯째 주일입니다. 교회 예전색은 계속 녹색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전색 녹색은 생명과 번영을 상징하죠. 그리고 내일 6월 29일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죠. 두 사도는 모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사야 50장, 빌립보서 2장,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서 참된 제자의 길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6월 28일 주일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온 날이 1885년 4월 5일입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예배 드리거나 선교활동을 펼 수가 없었죠. 먼저 들어온 선교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인 1885년 6월 28일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은 제주 극동방송이 개국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6월 30일은 전 아세아 방송이었죠. 제주 극동방송이 창사 53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아세아 방송으로 시작된 제주 극동방송은 지난 2001년 10월 1일 제주극동방송으로 이름을 바꾸었지요.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방송으로 1970년 재단법인 아세아방송으로 설립했고요. 1973년 방송준비시설을 갖추고 호출부호 HLAG 주파수 1570kHz로 후에 주파수가 조정돼 1566kHz로 변경됐습니다만 방송으로 그리스도를 전 세계라는 사시 아래 전파 발송을 시작합니다. 1973년 제주 북제주군의 송신서를 개설했고요. 1977년에는 극동방송 운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1993년 제주 송신소를 제주 본부로 승격했고 현재 방송 커버 구역은 중국 대륙 전역, 러시아 전역, 일본 남서지방, 한반도 전역입니다. 현재 하루 평균 방송시간은 한국어 18시간, 중국어 4시간 15분, 일본어 1시간 15분, 러시아어 30분 등 모두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극동방송이 지금으로부터 53년 전인 1973년 6월 30일 개국했습니다. 같은 날 6월 30일 화요일에 남천우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7년 전인 1969년 6월 30일에 남천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강원도 홍천 출신의 감리교 목사님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특별히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작사한 한서 남궁옥 선생님과 교제하면서 기독교인 중심의 비밀 결사인 십자가당을 조직하기도 했었죠. 이 일이 발각돼 남천우 목사님은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뒤 중국 대륙 동북지역으로 가서 공주령 감리교회 만주감리교 신학교 교수로 일하기도 하셨습니다. 남천우 목사님이 1969년 6월 30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같은 날 지금으로부터 41년 전인 1985년 6월 30일에 이환수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환수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으로 청암교회를 오래 담임했었는데요. 특별히 극동방송 6대 이사장으로 많은 수고를 하셨죠. 이환수 목사님이

극동방송 이사장을 하고 계실 때 극동방송은 구원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진 한국평신도복음전도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이완수 목사님께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극동방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셨습니다. 그 이완수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41년 전인 1985년 6월 30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같은 날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인 1988년 6월 30일 박윤선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목사님은 평안북도 철산에서 태어나셨고요. 오산학교와 신성중학교를 거쳐 평양숭실대학과 평양신학교를 졸업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1940년대에는 중국 대륙 동북 지역에 세워진 만주신학원 교수로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며 오가황 교배를 담임하기도 하셨죠. 해방 이후에는 고려신학교, 총회신학대학, 합동신학원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성경신학자로서 평생을 성경주석에 바쳤는데 언제나 본문을 깊이 묵상한 다음에 주석에 착수해 학생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죠. 성경 66권을 전체 주석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박윤선 목사님이 1988년 6월 30일 하느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같은 날 지금으로부터 77년 전인 1949년 6월 30일 감리교회 하디 선교사님이 별세하신 기록도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은 하리여이고 의료 선교사로 캐나다 대학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 1890년 한국에 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원산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했고 동료 선교사와 함께 기도회 사경회를 통해 큰 은혜를 체험해 1907년 대부흥운동의 불씨가 되기도 했었죠. 하디 선교사님은 1909년부터 1922년까지 13년 동안 감리교 협성대학교, 오늘날 감리교 신학대학교 2대 교장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그 하디 선교사님이 지금으로부터 77년 전인 1949년 6월 30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7월 4일 토요일에는 마펫 선교사님이 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6년 전인 1870년 7월 4일 마펫 선교사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우리 이름으로는 마포 사멸입니다. 이 마펫 선교사님은 1890년에 내한에서 평양 선교에 주력했던 분이죠. 그 유명한 장대원 교회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마펫 선교사님은 평양 널다리골에 있는 기와집을 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교회가 바로 장대원 교회의 출발이 되기도 하죠. 마펫 선교사님은 1901년에 평양신학교를 자신의 집에서 시작했고 초대교장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평양신학교를 확장 부흥시켰고 1925년까지 모두 355명의 졸업생을 배출시켰습니다. 한국교회에 그가 끼친 영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마펫 선교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56년 전인 1870년 7월 4일 출생했습니다. 이 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이제 4월이면은 새달 7월이 시작됩니다. 새달 7월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관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아멘. 예레미야 31장 25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친 우리 영혼에 쉼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173장, 새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성신여. 통합찬송가 173장, 새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성신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비전교회 박창흥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딛는 모든 발걸음과 생각들, 그리고 입술의 말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능력과 의지만으로 살려 하기보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친절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소망하오니 모든 영광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선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로마서 1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고래가 된 새우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르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윌리엄 윌버포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정치가로서의 그 소명,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에 전심전력해서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던 사람이 윌버포스입니다. 26살 될 때 주님을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중생의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매일 자기를 성찰하는 생활, 규칙적인 기도 시간, 그리고 아침 저녁 묵상 시간, 성찰과 금식하는 시간, 홀로 있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지면서 그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의원을 계속 정치를 하다가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겠구나. 친구 윌리엄 비트한테 나 의원직을 사임할까 보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그런 갈등을 가지고 그 당시 런던 교구의 담당 목사였던 존 뉴턴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 존 뉴턴이 율법서에게 그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도 사람을 준비하시지만 나라를 위해서도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당신은 이 나라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요. 당신의 목회지는 국회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윌버포스의 그 일기에는 내 마음은 평안한 상태로 더욱 헌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내 소명은 이 거칠고 험한 정치계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한국교회에 참 시사점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70년, 80년대 얼마나 부흥을 했습니까? 근데 그 부흥의 열매가 교회만 머물러요. 교회만 커지고 교인들 많아지고 또그 열매가 신학교가 많이 생기고 신학생 숫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목사들이 많아지고 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 너 신학교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학교가 정원도 못 채워요. 그렇다고 학생 수도 못 줄여요. 학교를 운영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한 잘못이다. 저는 요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치계에 위대한 인물들을 키우지 못했을까? 왜 문학계, 경제계 각 분야에 훌륭한 인재들을 소명감 가지고 일하는 분들을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키웠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또 우리나라는 몇 년간 고초를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전에 신앙인들이 정치계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이 안 되더라고요. 세상에 그냥 함몰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준비를 하고 사람을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혼자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주변에는 크랩함 공동체가 있었어요. 크랩함 그룹이라고 거기에는 은행가도 있었고 사업가도 있었고 법률가도 있었고 또 예술가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목회자도 있었고 이 크랩함 그룹이 정책을 개발하고 실제 현장에 가서 데이터를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가 발언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주고 이들이 목표하는 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경건한 삶을 살자. 우리 복음주의 신앙은 실제 삶의 영역에서 적용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그룹이 그와 함께 일했기 때문에 그가 때로 관찰이 안 되고 낙심할 때도 와서 용기를 불어넣으면서 꾸준히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노예제도 폐지뿐만 아니라 교도소 개혁, 사회 부조리 타파, 가난한 사람 구제, 음주, 도박 규제 법안, 미혼모들, 군인들, 선원들 복지를 위한 것, 동물 보호, 고아원 설립 이런 많은 좋은 법안들을 그들이 조사해서 제공을 해줬어요. 크랩함 공동체가 윌버포스와 함께했기 때문에 영국은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불란서는요 유혈혁명을 이뤘고요. 나중에 미국은요 남북전쟁을 치렀어요. 62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이 영국은 이 위대한 지도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은 그래도 유럽에서 제일 먼저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그리고 나라를 개혁하는 일들을 이루었던 거죠. 사실 이 노예제도는요 오래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집트, 그리스, 이스라엘, 로마 시대는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하니까 중세시대의 농노들, 우리나라에도 종, 이 18세기의 영국은 해상 강국으로서 해군력, 그 다음에 상선들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그 아프리카 흑인들을 실어다 주는 역할들을 했어요. 미국의 그 신대륙에 많이 싣고 가고 유럽에 공급을 했는데 영국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하니까 그걸 포기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나라 수입원의 3분의 1 되는 무슨 뭐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도체나 뭐 어떤 특별한 기술 이런 걸 내려놓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 것 같아요.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예들을 싣고 나르는 과정 속에서 그 배 안에서 전부 이걸 많이 나르기 위해서 누여가지고 짐짝 싸듯이 이렇게 놔가지고요. 25%가
도착지에 도달하기도 전에 죽고, 그 다음에 도착할 때쯤

0: 그래서 이 병들어 가지고 값을 제대로 못 받을 것 같으면 오히려 보험료를 받으려고 그들 그냥 물에다가 수장해서 죽이고, 이런 잔혹한 일들을 벌이면서 1100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이 노예 무역 폐지 운동을 일으키게 되니까 농장 주인들, 기업가들, 선박 소유주들, 심지어 왕실까지 나서서 반대했습니다. 재정적인 손실 또 경기 침체를 우려한 나머지 기득권자들이 의회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를 하고, 그리고 중상 모략을 시도하고, 심지어 두 번이나 윌버포스를 죽이려고 암살 음모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윌버포스가 굉장히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진정한 기독교와 전혀 다른 신앙체계에 대한 실제적 고찰이라는 책인데 1793년에 책을 썼어요. 그 당시에 영국의 명목상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전부 들여다볼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특징은 이렇다고 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죄인을 받아주신다는 약속에 의지하여 다른 모든 주인을 내버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성심을 다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다. 이제 그들의 확고한 목적은 선한 주인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놓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신체적, 정신적 능력,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자질, 영혼, 권위, 시간과 영향력, 이전에 자기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된다. 우리나라의 안녕을 위한 나의 확고한 소망은 해군이나 군사력 또는 통치자들의 지혜, 국민들의 정신에 달려있지 않다. 이 나라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성경 인용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가운데 제일 아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나는 정치가로서의 소명을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당신들도 당신들의 영역에서 한 일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오늘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알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질문을 그분이 던지고 있어요. 당신이 자녀를 교육할 텐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자녀에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다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당신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다른 사람과 사적인 시간이 나누는 대화를 잘 들어보시오. 그 대화가 당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 당신이 부를 얻고 당신이 지위를 얻고 당신이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준에 서 있어서 축복인지 아닌지 당신이 구별할 수 있을 텐데 성경적인 기준에서 그것을 당신이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부유를 생각하고 지위를 생각하고 그리고 축복을 생각한다면 당신은 세상 사람이요. 이렇게 윌버포스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대의 다니엘, 느헤미야, 윌버포스, 링컨, 우리 역사 속에는 뭐 이순신, 안중근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오겠습니까? 대통령 후보들도 자기들 그렇게 될지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10년, 20년 두고 우리 청년들을,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세계 앞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에 쓰임받고 또 그 일에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로마서 1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고래가 된 새우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국에 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새찬송가 모두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우리는 늘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도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소망합니다. 첫 찬양은 김현진의 내가 매일 기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노트 전동입니다. 평안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으로 방송을 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는 참 기쁨과 평안을 몰랐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 힘든 일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곡은 국립합창단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위에 주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번에는 어제 생긴 밴드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단열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두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대신해 줄 수 없고 자녀를 변화시킬 수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에 자녀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자녀의 참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자녀를 구원하시고 이끄십니다. 이번에는 하늘로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들려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귀하고 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찬양 노트 전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정향교회 조성은 목사님입니다.
1: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우셨고 이 나라의 주의 교회를 온전케 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의 근간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세워갈 때에도 여전히 그 뒤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주의 다스리심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교회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위정자들과 또 나라의 모든 영역까지 미치며 역사할 것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서우니 주의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클래식 산책의 바궁입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우리나라의 경기를 바라보면서요. 문득 함께 한다는 것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경기장 안의 선수들뿐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는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클래식 음악 역시 서로 다른 악기와 목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가장 아름다운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생각의 차이와 서로 다른 목소리로 인해서 갈등도 적지 않은 요즘이지만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길 소망해 보면서 오늘 클래식 산책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클래식산책 첫 곡으로 서울 챔버싱어즈의 찬양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2번 C 마이너 작품 번호 111번은요. 그가 남긴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로 베토벤 음악 세계의 정점이라 불리는 작품입니다. 이 곡은 단두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악장은 격렬하고 투쟁적인 세계를, 2악장 아리에타는 점점 단순해지며 마치 시간과 고통을 넘어 평안과 초월에 이르는 듯한 분위기를 들려줍니다. 특히 마지막 악장은요, 반복 속에서 점점 육체적인 리듬을 벗어나 영적인 침묵으로 사라지듯 곡이 끝나서요, 많은 이들이 이 곡을 베토벤의 작별 인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짧지만 깊은 묵상을 남기는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미하일 플라이트네프의 피아노 연주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2번 C 마이너 작품 번호 111번 중에서 제1악장 마에스트로조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미하엘 플레이트네프의 피아노 연주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2번 C마이너 작품 번호 111번 중에서 제1악장 마에스트로조를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지는 곡 역시 베토벤의 작품인데요. 베토벤의 스트링 콰르텟 13번 작품 번호 130번 중에서 오늘은 제5악장 카바티나입니다. 이 악장은요, 작품 전체에서 가장 내면적이고 감정이 깊은 악장인데요. 느리고 단순한 선율 속에 고요한 슬픔과 깊은 인간적인 고백이 담겨 있고요. 베토벤이 특히 사랑했던 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진솔한 감정 표현이 중심이 되는 매우 감동적인 음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에머슨 스트링 콰르텟의 연주로 베토벤의 스트링 콰르텟 13번 작품 번호 130번 중에서 제5악장 함께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쥐일 마스네의 엘레지, 우리말로 애가라고 해석되는데요. 미샤 마이스케 첼로와 파벨리 길리로피 피아노 연주로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쥐일 마스네의 엘레지를 미샤 마이스케 첼로와 파벨 길리로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는 에머슨 스트링 콰르텟의 연주로 베토벤의 스트링 콰르텟 13번 작품 번호 130번 중에서 제5악장을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바궁의 클래식 산책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쇼스타코비치의 발레 모음곡 제3번 중에서 왈츠를 네메예르비가 지휘하는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A메이저 QL 번호 331번 중에서 제3악장입니다. 보통 터키 행진곡이라고 불리는 곡인데요. 모차르트가 직접 터키 행진곡으로 이름 지은 것은 아니고요. 악장 앞에 터키풍이라고 기입됐고요. 리듬과 일반적인 곡의 성격 때문에 터키 행진곡이라고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터키 행진곡은요.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두 작곡가의 작품이 있는데요. 군악대의 북을 느끼게 하는 위풍당당한 분위기는 베토벤의 작품이고요. 약간 애조를 띤 모차르트의 작품이 우리 정서에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크리스토프 헤센바흐의 피아노 연주로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A메이저 QL 번호 331번 중에서 제3악장 함께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주일 마스네의 오페라 르시디에 나오는 발레 음악 카스티아노를 버밍엄 시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쥘 마스네 오페라 르 시디에 나오는 발레 음악 카스티아나를 버밍엄 시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는 크리스토프 에센바흐의 피아노 연주로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A메이저 퀘엘번호 331번 중에서 제 3악장을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베를리오즈의 꿈과 카프리스 작품 번호 8번은요. 베를리오즈가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해 만든 유일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제목 그대로요. 두 부분의 성격이 대비가 되는데요. 몽환적인 로망스와 화려한 비루토조 기교가 결합된 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를리오즈의 꿈과 카프리스 작품 번호 8번을 이작 펄만의 바이올린과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멘델스존의 첼로 소나타 2번 D메이저 작품 번호 58번 중에서 오늘은 제4악장을 미샤 마이스케 첼로와 세르지오 템포의 피아노 연주로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어느덧 오늘 준비한 음악들과도 작별할 시간입니다. 한곡한 곡의 선율을 따라가다 보면요. 음악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것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봅니다. 성경 스바냐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때론 큰 소리가 아니라요. 조용한 위로와 평안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음악이 전한 잔잔한 울림도 그런 은혜의 한 조각이었길 소망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좋은 음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웅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우리는 주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6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벌써 2026년도 반이나 지나가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은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냈을까요? 2026년이 시작할 때 결심한 것을 잘 해내고 있나요?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들으며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성장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전도사님은 무척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는 주여린이 6월의 마지막 주일 방송도 감사의 마음 가득 담아 함께했으면

되면 좋겠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하나님 세우신 나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 어린이 기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0: 오늘 첫 곡으로 하나님 세우신 나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 챔피언으로 살고 있나요? 우리는 지아린이 방송으로 하나님 나라 챔피언의 사연이 도착했어요. 어떤 친구인지 궁금하지요? 6314번 친구의 사연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랑 조금 다퉜는데 집에 와서 기도하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친구도 웃으면서 괜찮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도와주신 것 같아요.
0: 와, 우리는 지어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는 역시 특별해요. 때로는 친구와 지내면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인 6314번 친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친구에게 먼저 사과를 하는 용기를 냈대요. 친구도 웃으면서 사과를 받아주었고 그래서 6314번 친구는 정말 기뻤을 거예요. 우리 6314번 친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정말 멋진 믿음의 챔피언이네요.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 중에 혹시라도 친구와 다퉈 마음이 불편한 친구가 있나요? 6314번 친구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사과할 용기를 내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6314번 친구 멋진 사연을 보내주어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찬양 열두 광주리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함께 듣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GR이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에 있는 10점 만점에 10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었지요. 친구들이 열심히 암송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센트로 불러볼까요?
1: 로마서 10장 10절

0: 입으로 신하여
1: 입으로 신하여
0: 구원의 이르느니라
1: 구원의 이르느니라
0: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의 이르느니라
2: 아멘.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입으로 삶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구 센트를 잘 들어보세요.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요. 우리 친구들, 여호와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지요. 스스로 계시며 우리를 구원할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여러분은 증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증인은 자신이 본 것이나

들은 것, 알게 된 것을 그대로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지요.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 놀라운 소식을 말해줘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증인으로 살기를 기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말씀을 생각하며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챈트로 불러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챈트 악보를 보내줄게요.

아멘. 여러분, 그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종으로 선택하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을 믿어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믿으실 만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어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챈트로 불러보기로 해요.

해보죠.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에 코리텐 붐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요. 아쉽게도 다음 주면 우리가 즐겨 듣던 코리의 이야기도 마치게 된답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나이 많은 부인이 된 코리가 대만의 여행사에서 만난 직원과 하늘나라에 가는 티켓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독일의 수용소에서 석방된 후 코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수용소에서 석방된 코리는 기차를 타고 독일의 라벤스비르크에서 네덜란드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기차 안에서 코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코리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코리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집을 하나 얻었고, 전쟁이 끝난 후 그 집은 수용소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수용소에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들은 예전에 살던 것처럼 자유로운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꼭 배워야 했던, 그러나 무척이나 하기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용소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도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세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진짜 용서를 가능하게 하지요.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수용소에서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코리는 자신이 하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주님을 위해 세계 여러 나라로 여행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코리는 스스로를 주님을 위한 발자국이라고 불렀어요. 먼저 코리는 미국으로 갔고 교회에서 강연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돈과 아름다운 집은 잃어버릴 수 있어도 예수님은 한번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문제나 어려움이 얼마나 크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로 붙들고 계신답니다. 코리는 라벤스비리크의 수용소에 있을 때 정말로 그 일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 후 코리는 쿠바의 수도 아바나로 갔어요. 코리는 매우 엄격한 규칙이 있는 어떤 여학생 기숙사에 손님으로 갔어요. 그날 저녁 코리는 여학생들에게 말하도록 5분의 시간을 허락받았어요. 그러나 코리는 교장 선생님께 부탁드렸어요. 교장 선생님,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해도 될까요? 학생들에게 들려줄 정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합니다.

0: 우리 학생들은 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아요. 저는 당신이 5분 이상 이야기하는 걸 허락할 수 없습니다. 코리는 할 수 없이 5분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코리가 4분 정도 이야기한 후에 갑자기 정전이 되었어요. 학생들이 모인 그 방은 완전히 깜깜해져 버렸어요.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코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계속 이야기하세요. 어두운 데서 숙제를 할 수 없으니까요. 코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만난 어린이, 코리가 경험한 기쁜 일과 슬프고 고통스러운 경험 모두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또한 코리는 학생들에게 어린이의 놀라운 친구 되신 예수님에 대해 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코리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시간이 지나자 다시 전기가 들어왔고 학생들은 이제 돌아가서 숙제를 해야 했어요. 그때 한 소녀가 코리의 귀에 이렇게 속삭이고 떠나갔어요.
1: 코리 부인, 저는 예수님이 전기가 나가도록 해주셨다고 믿어요. 우리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0: 친구들, 코리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코리가 가기 힘든 곳이 있었어요. 그곳은 바로 코리가 갇혀있던 수용소가 있는 독일의 라벤스비르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코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코리야, 나는 네가 독일로 가기를 원한단다. 여러분, 그 끔찍한 기억이 남아있는 라벤스비르크로 코리가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코리를 그곳에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다음 주 우주어 미션 스토리 마지막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지혜 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에 이하여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이웃과 밝게 인사를 나누었거나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잠깐 잡아주었을 때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상하게 내 기분이 더 좋아지고요. 또 하루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앨런 룩스가 참 재밌는 연구를 했는데요. 우리가 남에게 친절을 베풀 때 우리 뇌에서는 평소보다 엔돌핀이 3배나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떨어지고 혈압도 안정되고요. 몸과 마음에 활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남을 도울 때 찾아오는 기분 좋은 행복감을 헬퍼사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친절을 베풀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건 나 자신이라는 뜻이죠. 참 신기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과학적 사실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17절을 보면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아멘이죠. 결국 남에게 베푸는 다정함이 내 영혼과 몸을 건강하게

건강하게 살리는 가장 확실한 길이었던 겁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겠죠? 아침 출근길에 만나는 분들에게 건네는 가벼운 인사부터 또 늘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툭 던지는 고마움의 표현.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에게도요. 잘하고 있다, 수고하고 있다 라고 다독여주는 그 시간까지 말입니다. 오늘 하루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천연 영양제, 친절이라는 영양제를 함께 먹어볼까요? 모닝프레이즈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라이플로드 싱어스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목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프닝에서 친절이 결국 내 영혼을 이롭게 한다는 앨런 룩스의 연구를 전해드렸는데요. 생각해보면 비용도 들지 않죠? 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가장 똑똑한 방법이 이 다정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팍팍한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줄 단단한 말씀과 친절함으로 오늘도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안나영의 여정, 마커스 워십 찬양 이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크룩스의 나는 비록 약하나 인천시립합창단의 능하신 주에선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헬퍼스 하이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함께 했는데요. 다른 사람을 돕고 다정하게 대할 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기분 좋은 행복감 오늘 꼭 한 번씩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또 내 영혼을 가장 따뜻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그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일기. 방송가 중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예수 동행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천둥이 지나가는 날 한 소년이 마당에서 비를 맞고 있었는데요. 왜 비를 맞고 있냐는 어머니의 질문에 소년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비가 오는데 새들이 아름답게 지저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나 아무리 들어도 쏟아지는 비와 천둥 소리뿐이었습니다. 심각한 난청이 있는 아들이 천둥 소리를 새 소리라고 착각하며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들의 꿈을 지켜주고 싶었던 어머니는 마치 새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장단을 맞춰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새소리구나.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 함께 찾아볼까?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모자는 함께 여기저기를 거닐며 아름다운 새소리를 찾아다녔습니다. 모차르트와 함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추앙받는 베토벤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귀에 심각한 난청이 있어 소리를 온전히 듣지 못하는 아픔이